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화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의 길처럼 보이는 선택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좋아 보이고 조금만 타협하면 편안할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길인지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작은 선택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루.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좋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네, 9월 6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나의 가는 길 웨이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뵙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는 길, 예배 드리러 가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가정의 발걸음 위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의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로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산 시립합창단의 음성입니다. 찬양의 심포니 함께 하시죠.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사명은 반드시 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나무나 꽃에는 보통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헛수고, 하찮은 일 등과 같이 부정적인 꽃말이 붙은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열리는 흰 꽃이 좁쌀같이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조팝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열매도 안 열리고 꿀도 나오지 않고 나무도 빈약해 목재로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기술이 발달해가며 조팝나무의 놀라운 쓸모가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진통 해열제인 아스피린의 원조가 조팝나무에서 추출됩니다. 말라리아의 치료제도 조팝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조팝나무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만약 옛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팝나무의 꽃말을 아주 귀한 단어들로 붙였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모자라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꿈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저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꿈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펼쳐나갑시다. 아멘.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강찬 목사의 음성이었고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전 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공주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고 계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문자 사연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330, 우물정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은혜의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우리 3775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커피 한잔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주님께 상급을 쌓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신청곡은 내 마음의 소망되소서 하고 신청곡도 남겨주셨어요. 네, 벌써 오늘이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또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함과 풍성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3775번님의 신청곡이었죠. 김명선님의 목소리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립니다. 바리톤 우주호님의 목소리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서울 바합창단의 주께로 한 걸음씩.

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극동방송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혁 콰이어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성가곡 보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낯선 환경과 외로움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이제는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북녘의 고향 친지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겨온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전파를 통해 고향 땅에 사랑을 전하는 탈북민 방송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북해 한국으로 오는 북한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도 1996년부터 시작돼 식량난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유엔에서는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었고 탈북민들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은 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습니다. 게다가 남한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재입북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는 1995년 3월 10일 모임을 갖고 귀순자, 당시에는 귀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귀순자 돕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5월 18일에 귀순자 돕기 1일 바자회를 실시했고 하루 100원 모으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자회에서는 2,200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으며 기독실업인회를 비롯해 여러 기업체에서도 협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5년 11월 18일에는 귀순자 초청의 밤이 여성운영위원회 주최로 공개홀에서 열렸는데 이 모임에는 40여 명의 남한 이주자, 탈북민들이 참석해 장기자랑과 퀴즈, 에칸토 중창단의 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탈북민들을 체플에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한 정착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밥솥, 가스레인지, 성경, 라디오, 옷, 이불 등 성경 신앙 서적을 전달한 다음 조찬을 같이 하며 교제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1995년 5월 18일에 이 일을 시작한 이후 1996년 11월 1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85명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으며 한 교회 한 귀순자 돕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이후 영락교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북방선교를 위한 방송을 하다 보니 북한의 고향을 두고 해방 이전이나 6.25 전쟁을 전후로 떠나온 이른바 실향민이나 이후 귀순이나 탈북을 통해 한국에 온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소식이나 고향 소식, 이에 대한 그리움들을 전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반공적인 측면에서 체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북한으로 송출되는 새벽 시간대 복음의 메아리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탈북민들이 코너에 출연해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탈북민 주모 씨가 2009년 가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를 진행하고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페이지와 함께 2013년 봄

개편부터 복음의 메아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역시 탈북민인 김모 씨가 2011년 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를 AM 1188kHz만을 통해 방송했습니다. 바야흐로 북한 청취자들 대상으로 탈북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탈북민 3만 4천여 명 시대를 맞아 방송 부문에 있어서도 작가나 리포터 등 참여 분야가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극동방송도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 남북한 청년 대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하고 그들 중 탈북민 출신의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쓸쓸해하던 이웃에게 전해진 작은 생필품 상자와 따뜻한 이불은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이들이 다시 전파를 타고 북녘의 고향을 향해 외친 기쁜 소식은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건네는 작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곧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이주봉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주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수님의 교회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말씀드린 대로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소그룹의 오이코스의 전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라는 걸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율법주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거짓신앙체계의 이론을 제공합니다. 거짓신앙체계의 이론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주의 그러면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이나 헌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가치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율법주의는 먼저 가치관입니다. 율법주의는 먼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다운 신앙의 행동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책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 좋은 예가, 성경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여기 게바는 게드로를 가리킵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직면해서 책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면해서 책망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기 야고보에서 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중에는 대제사장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 격인 분이 야고보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한 성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안디옥에 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여기 이방인이란 말은 안 믿는 이방인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방인은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는 이방 기독교인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뭐죠? 소아시아 지역 유럽에까지 이르도록 그 어마어마한 지역의 이방인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사용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들을 성령의 힘을 따라 놀라우게 섬겼던 바울과 팀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 이방 기독교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먹다가 그들이 오매, 여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고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하여 멀리 물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뭘 볼 수 있냐면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저들이 오니까 갑자기 저들을 두려워하여 따로 앉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따로 앉았냐면 구약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나오는 그 규정을 따라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를 같이 먹지 않는다든가 등등등.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규정을 따라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이방인들은 전혀 성경의 법을 따라 음식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피도 들어갈 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욱더. 자,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겁니다. 할례자들을 표현했잖아요. 이들 딱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베드로?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두려운 거죠. 거기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눈치를 보더니 따로 앉은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안쪽으로.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그 사건을 두고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이걸 보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기독교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가 따로 식사한 이 행위를 두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외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이 외식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마저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아까 베드로와 같이 식사하다가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따로 앉은 행위를 두고 성경에는 아까 이것을 외식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행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다.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 복음에 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행위가. 그걸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걸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책망한 걸 볼 수 있어요.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저는 여기에는 이중 언어가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혀 안 믿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라 그 말이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고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흔히 말하는 대로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이방, 저기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서로 신앙을 맞춰보게 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 사람 앞에 설 수 있는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당신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여 따로 앉는 행위 뒤에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해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과 따로 분리돼서 유대인끼리만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고 이 행동은 그 가치관을 토대로 한 행동인 거죠. 그런데 이 이해는 철저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해인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해서 주 앞에 서는데 이 행동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도 하고 부정하게 된다는 그 이해에 토대한 건데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외식적인 행동이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동이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정면으로 강력하게 책망한 거죠. 자, 두 번째.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핵심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거짓 신앙 측에 전면에 나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말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특징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7장 11절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짐승을 내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는 테이블을 엎어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온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인용하신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 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이해나 신앙의 상태나 예배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이해나 상태와 예배의 상태가 같았다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입에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지금 신앙의 상태, 신앙의 이해, 예배의 상태가 같은 상태입니다. 아멘.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읽으세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엘리시대. 엘리시대 그 당시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그 실로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 처소 다 불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때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지금 말씀드린 실로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심판을 내려 언약궤 빼앗기고 성막 다 불타고 4만 명 가까이 죽고 뭐죠?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는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그러니까 실로에 한 것처럼 똑같이 이곳에 행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치셔서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 다 불타고 언약궤 다 빼앗기고 완전히 실로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보다 더 심하게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시죠? 실로 향하같이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 하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신뢰하는 바, 너희가 믿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뭘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 곧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이게 또렷하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바리새인 한 점을. 이 성경 구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생각했겠죠.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성전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나라가 망했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자부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예레미야 시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그들의 잘못한 걸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왜 읽었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0: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신앙, 신앙에 대한 이해, 그들의 예배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들도 똑같이 성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엘리 시대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 그랬고 예수님 시대 그랬고 똑같은 일을 지금도 정확하게 똑같이 하면서도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예배를 왜 창조하셨습니다? 선교의 목적 자체가 예배입니다. 제가 책 정리하고 있는데 열방이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핵심입니다. 성수질 중요합니다. 성수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 모여서 주님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걸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해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온 게 예배고 예배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라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수를 중요하고 예배 중요한데 이게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이 모든 본질은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점잖게 앉아서 종교적인 행위하고 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 하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해야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의지한 행동과 이만큼도 다를 바 없는 너무너무 타락한 예배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보고 몇 번 들었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 비추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중심 뿌리부터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할지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든든히 세워져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실 것이고 더욱더 아까 나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그렇게 서서 주님만 사랑하기만 추구하면 이 일은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열방 가운데서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 내일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포도나무교회 031-282국에 100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잘하는 거라곤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어중이 떠중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어요. 목숨을 위해 두 번이나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되풀이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나라를 세우려고 토한 거짓과 약함을 용서하고 그의 선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무엔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마도 부메랑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원래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사냥 도구였으나 지금은 인기 있는 기념품과 장난감이 되었다. 알파벳 L 모양의 가벼운 나무 조각을 숙련된 전문가가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헤아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바꾸셔서 힘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를 헤아려 했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실망과 배신을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위로를 얻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던지든 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인생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던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삶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카펠라 힘스의 Breathe on me, on breath of God.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들으시고요. 오화평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피아노 연주 찬송, 내주님 입으신 그 옷은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송 연유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던진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참 무섭지만 진실된 말이기도 한데요. 부메랑의 효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선한 말과 행동도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배려, 진심으로 도왔던 마음들은 언젠가는 따뜻함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겠죠. 어떤 부메랑을 던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메랑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에브리 투 메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방송교회 매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홍순영 목사님께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열리는 샬롬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0: 예배를 위해 김영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8월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수많은 축복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 혼란스럽더라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세상의 작은 인정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침묵 목적하며 목적 있게 즐거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운 노고를 주님 아시오니 노년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부서와 기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0: 봉사하는 손길에 힘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복이 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1: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2: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1: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열리는 샬롬의 기적,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열리는 샬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 놀랍습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또 그 가운데에서 물질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게 꽃피웠는지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자신만만해 합니다. 지금은 과학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모든 게 다 되니까 이제는 신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지금의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의 발전을 보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물질의 신을 섬기고 화요일에는 건강의 신을 섬기고 또 수요일에는 성공의 신을 섬기고 목요일에는 외모의 신을 섬기고 금요일부터 주말에는 놀이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다가 주일이 딱 되면 갑자기 정신이 화들짝 든 듯한 모습으로 성경책에 있는 먼지를 툭툭 털고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엉뚱한 생각하고 살다가, 그래도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중의 삶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시대만 그런 것이냐?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미가의 시대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자기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만민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자기 신이 있어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의 신이 있고요. 사람이 만 명이면 만 명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가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고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면서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시대상을 미가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사람들의 밭을 뺏고 집들을 뺏고 또 사람들의 산업을 강탈하는 그런 시대를 고발하고 있었죠. 3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도자들이라도 좀 나아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떠나 있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는 자신의 직분을 왜곡해서 수행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거짓된 평안을 말하고 거짓된 평안에 속고 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각자가 자기의 신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꼭 사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어도 잘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 제가 운전을 했을 때만 해도 도로교통지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두꺼운 그거 보고 막 찾아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치면 다 나와요. 내비게이션에 내가 뭘 치느냐. 나는 서울역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쳤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내비게이션은 나를 서울대 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를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아니야 이리 가면 안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비게이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끝까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리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또 내비게이션이 편리합니까? 요즘은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켜면 뭐 고속도로 우선 경로도 있고 무료도로 우선 경로도 있고 최단 거리 경로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이게 찾아서 뭘 선택하기 귀찮은 우리를 위해서 추천 경로가 또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추천해 주는 경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치고 가죠. 내비게이션은요 우리에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는지 몰라요.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요. 어떤 경로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엄청나게 상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색해보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사례들과 함께 쫙 나옵니다. 건강하기 위한 방법 내가 이렇게 치면요. 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과 방법들이 얼마나 길이 많은지 몰라요. 그 수없이 많은 길들을 다 안내해 줍니다. 내가 예뻐질 수 있는 방법 치면 또 수없이 많은 그런 방법들이 나와요. 얼마나 오늘날의 시대는 많은 길과 경로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친절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내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야 하는 길, 경로,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내가 왜 그곳을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길을 아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목적지를 몰라요. 목적지가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상세한 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길을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갔어.
그런데 갔더니 낭떠러지야. 갔더니 내가 살 곳이 아니야. 갔더니 낭패를 당해. 갔더니

0: 아무것도 없어.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의 과학기술과 현대 문명이 여러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그것에 안심하고 아 참 과학기술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내가 목적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길을 아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겼던 그 시대. 목적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나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나니까 나를 목적지로 삼고 나를 신으로 섬기고 자아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시대가 만들어낸 모습.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칼, 창, 전쟁 이런 단어들입니다. 칼과 창으로 소리를 외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였던 시대. 미가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1959년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이 두 국가 사이에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로 인한 세계 전체의 긴장도가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1959년 12월에 소련에서, 그때는 소련이죠. 지금은 뭐 소련이 없고 러시아 뭐 이렇게 다 해체되었지만 그때는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잖아요. 소련에서 유엔 본부에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소련의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어요. 그 조각가가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유엔 본부에 선물을 했어요. 저게 그 조각상의 모습입니다. 근육질의 남자가 망치를 들고 있죠. 그리고 한쪽 손에 뭔가가 들려 있는데 저게 무엇인지 사진을 봐서는 약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뒷모습을 볼까요? 뒤의 장면을 보면 아 저게 뭔지가 좀 뚜렷이 보입니다. 한쪽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칼이 휘어져 있습니다. 저 칼을 구부러뜨려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라는 그 구절. 그 구절을 따온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조각상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칼을 보습, 보습은 쟁기거든요. 우리가 칼을 보습으로 만들자라는 게 저 조각상의 제목이에요. 소련은 왜 저 조각상을 유엔 본부 앞에 선물로 보냈을까? 무엇보다 국가 간의 이 대립의 긴장이 너무나 높아져서 핵무기로 온 인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화해 정책을 펼쳤던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소련이 평화를 사랑하는 강대국이다라는 것을 세계에 인정받고 싶었던 외교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조각상을 유엔 본부에 선물로 한 거예요. 그것도 성경의 구절을 따서 제목을 붙인 거죠. 그런데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과 평화를 만드는 것은 달라요. 칼을 보습으로, 칼을 쟁기로 만들자라고 조각상을 세우는 것과 실제로 칼을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인류는 2차 대전 이후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과학기술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조약들이 있고 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요. 중재할 수 있는 기구들도 많고요.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땅의 평화가 더 발전하게 되었느냐. 작년 한해 세계 군사비 총액 각 나라가 지출한 군사비 총액이

2조 8,87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000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군사비 총액이요, 사상 최고입니다. 국가가 관여된 분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 안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국가 간의 실제로 전쟁도 있죠. 이게 작년 안에 65건, 최고치. 그러니까 작년 안에의 통계를 보면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뭔가 많은 기구들도 생겼지만 그러나 오히려 전쟁 준비를 위한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오히려 분쟁도 더 많아진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 능력이 과연 있느냐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멀리 나라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요. 나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신만 봐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가면 막 다투던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오히려 조용했던 동네에 막 싸움이 생깁니까? 평화를 만들어낼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은 차치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라도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누에는 뽕잎을 갉아먹잖아요. 그런데도 그 몸에서 실을 쫙 뽑아냅니다. 그 실이 얼마나 유익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소도 양도 그냥 풀 뜯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유가 나옵니다. 사람은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온갖 좋은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고 온갖 좋은 옷을 다 입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는 평화가 한 줌도 나오지 않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우리에게는 평화를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없구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탄을 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곳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게 합당치 않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지만 때로는요 말의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사람들의 상처를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교의 칼이 있어요. 그래서요 남 잘 되는 걸 보면 그렇게 싫어요. 우리에게 무관심의 칼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는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에게 편견의 칼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일을 겪었을 뿐인데 내가 그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낙인 찍고요. 평생 그 낙인 가지고 사는 편견의 칼을 휘두를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 시절 세상이잖아요. 댓글에 댓글의 칼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모른다고 이름 모른다고 그냥 무차별 댓글을 달아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내가 내 마음의 칼날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 만한 능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해법은 뭐냐? 미가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

성전의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 위에 높이 솟을 것이다. 만민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자. 그러면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를 찾게 된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내가 뭐라고 쳐야 할지를 찾게 된 거예요. 목적지를 찾아야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서야 목적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내 인생의 목적지가 보이더라.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더라. 내 인생의 의미가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인생의 방황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길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길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길을 알려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어디를 향해서 갈 건지, 왜 그곳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잖아요. 길을 많이 아는 게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3절에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아까 서두에 예를 들었던 그 조각상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좋아합니다. 평화에 대해서 말하면 다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구절. 이 구절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냥 낭만적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구절 가지고 어디 벽에서 놓는다고, 조각상에 새긴다고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이 구절,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3절 전체를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잣대 앞에 서야만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입술의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 상반절의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말의 칼날을 보습으로 쟁기로 바꾸고 그를 찌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창을 낫으로 바꾸어서
남을 죽이

죽이는 도구였던 내 혀가 남을 살리는 도구인 혀로 변화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칭찬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위로를 내가 바라볼 때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있었던 서슬퍼런 그 칼날을 거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찌르기를 준비했던 창 끝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안에는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동자 앞에 내가 설 때, 그때만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때 내게 있는 창과 칼을 거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좋은 마음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니까,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평화 샬롬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회복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내면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지난 수요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팔과 티벳 국경지대에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대홍수가 났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해발 5200m 고지에 눈이 오랫동안 쌓이면 이 눈이 얼음이 되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눈이 얼음이 되어서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걸 빙하라고 하는데, 그 빙하와 암석 밑을 보면 차가운 겨울 날씨에 흙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것을 받침 역할을 하는 동토층이 있어요. 얼은 땅이죠. 얼은 땅이 그 큰 빙하와 암석들을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탄소가스 배출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토층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있던 빙하와 암석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히말라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는 아시아의 물탑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 파키스탄, 부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수억 명의 사람들이요, 그곳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생명수로 삼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인더스강, 갠지스강은요 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강물이 그 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가 히말라야예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배출하는 그 탄소 배출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더워지고, 그래서 저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네팔 지역은 지구상의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이거든요. 0.1% 전체 탄소 배출량의 0.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청정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문명국가에서 배출해낸 그 많은 탄소가스로 인하여서 저 청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깊이 들여다보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은 저 지역이지만
점점 더 확산될 것이

것이고 거기서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보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도 좀 적용하고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구 환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도 성도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교회에서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전등을 안 끄고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모임을 잘 마치고 나가면서 에어컨을 안 꺼요. 난방기를 안 꺼요. 겨울, 이 여름에 더운데 시원하게 또 함께 은혜스럽게 모임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집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에어컨 설정 온도가 18도인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8도면 이게 무슨 감기 걸릴까 봐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방에서는 컵을, 스탠컵을 써죠. 물컵을. 일회용컵 사용하지 않고 스탠컵을 쓰잖아요. 그래서 다시 씻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일회용기도 줄이고 잔반도 줄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네팔에 일어난 이 재앙을 인해서 또 저희 교회도 총회나 다른 구호단체 통해서 도울 방법을 찾을 텐데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의 터전을 모조리 잃어버린, 그래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구조는 매우 특별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고 5절은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지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5절의 고백, 5절의 결단이에요. 왜 이 고백이 가능하냐?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래를 내가 보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내가 먼저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 더 가지려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먼저 나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져다 오실 하나님의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의 그 때를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평화를 이루고 내가 먼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0: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먼저 평화를 이루고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가 먼저 평화를 이루고 살겠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세상은 자기의 신을 섬기지만 오직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칼을 보습으로, 칼을 쟁기로, 창을 나수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온전한 평화, 참 샬롬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길을 행할 때에 열리는 참 평강 샬롬의 기적을 삶으로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F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정교회 042-622국에 6900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3만 5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으로 이주해 오신 탈북민분들,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오기까지 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지원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알고 참 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런 삶의 간증들, 또 어떻게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우도환 성도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성도님은 북한이 고향이시죠?
1: 네. 예.
0: 네, 어느 지역이십니까?
1: 네,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0: 온성?
1: 네.
0: 온성 하면은 잘 모르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반도 지도에서는 어느 쪽인가요?
1: 예, 제일 최북단 지역의 그 지도 제일 첫 시작점 중국 연변하고 그 딸린저빙 구간에
0: 이렇게 약간 꽃길 예, 것처럼 있는
1: 예, 지도로 볼 때 토끼라고 보면 기기

0: 있죠. 예.
1: 그럼 바로 건너편이 중국이고?
0: 중국이고 또 러시아도 되고.
1: 아, 이쪽은 러시아고.
0: 제가 국경이라. 예.
1: 국경 도시에서 사셨고.
0: 네, 예, 그렇습니다.
1: 뭐, 한국에 오신 지는 그러면 몇 년 되신 거예요?
0: 2009년도에 왔으니까 해수로는 지금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시네요? 네. 딱 15년 정도 됐는데 네. 온성에서 떠나실 때의 나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셨어요?
0: 예,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 된 것 같습니다.
1: 30대 중반에 네. 생각이 참 많이 나시겠습니다.
0: 예, 그렇죠. 네.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1: 온성에서의 삶을 잠깐 조금 얘기해 주시면
0: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전부 저는 좀 가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정적으로 좀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 저희 아버지가 한국 라디오를 들었다는 조건으로 제가 태어나던 해 정치범으로 잡혀갔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동네 주민들한테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는 예, 좀 약간 좀 슬픈 그런 시절을 겪으며 자랐거든요.
1: 예.
0: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방랑하러 자랐어요. 좀 나라에 대한 이런 반항심. 예. 그렇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표현 못하니까 속으로만 스트레스 받고 자라는 예, 그런 좀 반항아로 많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 예, 바른 길로 못 가고 삐뚤어진 생활을 하면서 좀 주먹질을 하며 좀 살아갔어요.
1: 네.
0: 예, 그렇지 않으면 주먹질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동네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야, 이럴 바는 주먹으로라도 차라리 동네를라도 평정하자.
1: 예, 예.
0: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무시 못하게 하자. 이런 마음에서 가지고 제 어머니가 진짜 홀로 오남내를 켰어요.
1: 아, 그럼 아버지는 그때 잡혀가셔서 못 돌아오셨어요?
0: 그렇죠. 정치범위를 잡혀들어가면 그렇게 말하면 햇빛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돌아가셨다 해도 뭐 돌아가신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가서 간데 알려 안 주니까. 동네 주민들로부터는 좀 많이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죠. 예. 또 거기 지역에서는 정치범인 가족이라고 사람들한테 뒷손가락을 많이 받고 어린 시절부터 진짜 많이 이렇게 힘든 예, 그런 생활을 하며 겪었습니다.
1: 예.
0: 좀 주먹질을 하며 자라다 보니까 좀 젊은 혈기라 집단 생활을 많이 좋아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
1: 네.
0: 예, 여기를 말하면 뭐 군인 생활도 젊은 집단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저는 군대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정치범인 자식이라 군대도 못 가고 하니까 제가 택한 길은 돌그대를 택했어요.
1: 네.
0: 예, 돌그대라는 거는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현장 일 같은 데예요.
1: 현장 건설 노동.
0: 예, 순전히 건설만 하는 그런 부대거든요.
1: 네,
0: 그렇지 보면 저 부대지요. 돌그대 명칭이니까 그것도. 거기는 진짜 다 젊은이들만 가는 진짜 꽃갱이하고 삽들고 일만 하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그런 예, 뭐 명칭이 돌게 되거든요. 그것이.
1: 그것도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0: 예, 그것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예, 근데 어느 한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데 공사를 가고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속도선 청년들어겠다는 데를 나갔다가 거기서도 아빠가 정치범이라는 걸 해서 바로 제대됐어요. 예. 제대하면 여기로 말하면 전역이죠.
1: 네.
0: 전역을 받고 그다음에 집에 오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말하면 회사죠. 거기는 기간기업소로 가는데 거기서 기간기업소에서 또 군 쪽으로 조직하는 그런 돌격대가 있었어요. 이 한국에서도 뉴스로 많이 나왔지만 평양남포 고속도로라는 데를 나갔어요. 거기 보면 5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마대와 사불로 중장비 하나 없이 순곡갱이 삽, 뭐, 마대,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대로, 마대는 아시죠?
1: 네네.
0: 예, 그 마대로 훅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미어서 가서 성토도 쌓고, 뭐, 절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속도로를 냈어요.
1: 아, 중장비 없이 손으로.
0: 예, 순전히 손으로.
1: 아,
0: 그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TV를 어느 TV인가 핏뚝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1: 네네.
0: 예, 북한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 잠은 잘 잤어요.
1: 아.
0: 그렇게 하면서 그 도로를 완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또 제가 솔직히 입당이란 것도 했어요. 원래 정치범인 자식은 꿈도
1: 그렇죠?
0: 볼 수 없는 거. 예.
1: 네.
0: 당의 입당이라는 게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입당하기가
1: 쉽지 않은데.
0: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당의다 하면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제가 입당을 했어요.
1: 오, 참 예.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 노동당 입당도 하시고.
0: 예.
1: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0: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돌그대라는 것도 마쳤고
1: 네.
0: 꿈 마쳤고

0: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편의봉사라는 그런 데 직책에 들어갔어요. 편의봉사라면 어쨌든 모든 인민들의 편의를 봉사해 주는. 네. 그래서 말 자체가 편의봉사예요.
1: 네.
0: 명칭이.
1: 네.
0: 근데 그 편의봉사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여기를 말하면 서비스업이에요. 한국에서 얘기하면 서비스업인데 자전거 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리, TV 수리요, 냉장고 수리, 무슨 이발이면 이발, 음식 가공이면 음식 가공, 사진이면 사진, 하여간 모든 편리를 돌봐주는 그런 곳이 편의봉사예요.
1: 네.
0: 한 50명 정도 되는, 예, 거기서 한 지역의 반장을 하면서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저희 누나가 한국에 먼저 와 계셨어요.
1: 네.
0: 예. 근데 저희 누나가 한국에 오시다 보니까 저희 가족하고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누나만 혼자 한국에 오고 저희 누나, 그 가족 다 북한에 있으니까 좀 통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목소리도
1: 그렇죠.
0: 듣고 싶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다가 휴대폰을 내보냈어요. 중국 휴대폰을 사서.
1: 네.
0: 예. 제가 그래서 중국 휴대폰을 썼어요. 중국 휴대폰이지만 저희가 여기 한국에서 중국까지는 통화되잖아요.
1: 네.
0: 저희 딱 집 앞이 중국이니까 도망가면 하나 사이두고.
1: 그게 터지는구나.
0: 예.
1: 통신이. 네.
0: 예. 그게 통신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쓰고 저희 누나가 같이 그냥 연결을 해왔어요. 서로 소식도 전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던 과정에 친구 하나가 좀 살기가, 생활이 어려운데 저보고 한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하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그 동생을 좀 연결해달라는 거예요. 그 연결되면 자기네가 동생한테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야 근데 내가 그거 해줄 수가 없다. 내가 이 북한 땅에서 중국에 있는 네 동생을 어떻게 내가 해주냐.
1: 그렇죠.
0: 내가 그거 해줄 수가 없다. 북한에서 살 때 마누라. 예, 제 처하고 그 이제 친구의 처하고 서로 친구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처가 그 친구의 처한테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중국 휴대폰도 있다.
0: 예, 연락이 된다. 그러니까 네 서방한테 말해서 나한테 한번 좀 부탁해봐라. 그럼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제 처가 누설 한 거니까 뭐 어떻게 부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데 네가 지금 하루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고 살던 애인데 네 갑자기 도와줘서 네 도움받아서 막 흥탕망탕 쓰면 저희 북한은 세 명만 안 주면 속이는 말을 못해요.
1: 그쵸.
0: 예, 김일성의 정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벌써 주위에 다 눈이 많으니까 너네 못 먹고 살던 게 갑자기 잘 먹어봐라. 너 보위에 분명히 신고도 왔으니까 응? 딜을 밟혀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그럼 네가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딱 해주는 대로 해라.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루에 한 끼나 거기서 살짝 싸서 먹는 걸로 하고 너무 또 좋은 거 먹지 말고 그래서 옥수수를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서 차츰차츰 넓혀가라. 그리고 약간 장사하는 거 어디 가서 조그만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약간씩 확장해서 좀 장사를 크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써라.
1: 네.
0: 그래야 네가 예처럼 사람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네가 나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장사에 불린 걸로 지금 장사 이마에까지 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다 코칭을 해줬는데.
0: 네. 근데 사람이 심리가 안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 가족들도 있는데 얘 혼자만 뭐라고 그 가족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한데 돈은 받았어요. 제가 다 해서. 네, 제가 중국에다 연결해가지고 도망가게 나가서 군대를 끼고 도망가게 나가서 돈도 받아주고 물건도 받아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집에다 친구 집에다 썼어요. 근데 얘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동생들이 돈 있는데 예, 부모도 지금 집에서 알아누르면 돈 있는데 그렇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몰래 한다 했는데 주민들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조집이 갑자기. 예.
0: 그러니까 갑자기 저게 뭐지? 저 집이 어제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던 집이 어떻게 저를 잘 먹고 애들도 어디서 잘 입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상하니까 보이브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보이브가 저한테 또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 10시에. 그래서 저보고 좀 보이브 가서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저도 또 그때 당시 직책이 있었으니까 저를 집에서 마음대로 하질 못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 반장님 이래서 좀 약간 좀 문의할 게 있는데 보이브에 좀 가서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딱 간판을 한 거죠.
1: 그렇죠.
0: 네, 아 니네 날 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구나 하고 그래서 딱 갔는데 보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 좀 뭐 감옥소에 들어간 거나 같으니까 뭐 그 밖에서 누구도 못 보니까 저를 수갑 채우는 거예요. 바로 뒤 수갑 딱 채우고 무릎 꿇고 앉으려드려. 그 다음부터 세 명이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10시에 끌려가서 새벽 2시까지 진짜 매를 맞았어요. 진짜 새벽 2시까지 맞는데 야 사람 이렇게 맞고도 살 수 있나 하는 제 막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너무 맞아서.
0: 근데 마지막에는 한 30분

0: 동안 진짜 내가 아팠어요. 근데 그 시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발길질이 왔다 가면 니네 발길이 왔다 가는 거 보니까 좀 때려, 나 때렸구나 이런 느낌만 있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너무 멋지니까 얘네가 말하는 거예요. 그 휴대폰 똑같은 거 꺼내면 제 거 같은 걸 가방 속에서 한 다섯 번째 만에 똑같은 휴대폰을 꺼내면 니께 딱 요런 휴대폰이다. 그래서 아 저 정도까지 아는 거 보니까 그 휴대폰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이제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니가 왜 그 휴대폰을 거기에 뒀냐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군단 해 내려갈 때 대구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술려고 봤는데 휴대폰이 독이 떨어졌다. 그래 통화를 못하다나 보니까 다시 대구 올려니까 올 때 또 초소가 있지. 그 집에다 놔뒀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올 수 있냐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데서 그 군에까지 가려면 한 35km 한 70리 정도 되는 거래요.
1: 예.
0: 그래 아, 가져오겠다고. 내일 아침까지 내일 9시까지 가져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를 놔주더라고요. 걔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일 최고의 욕적을 보라고.
1: 오.
0: 네. 예전에는 뭐 저희 아버지 때는 한국 라디오를 들어도 정치범이고 그다음 그 후에는 라디오가 좀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 비디오 한국 비디오만 봐도 사형당하고 이렇게 하는 때였어요. 근데 또 한국 비디오도 너무 성장하니까 그때부터는 사형을 얻고 또 약간 벌금 그다음에 교도소 이런 쪽으로 나왔거든요. 김정일이가 한 얘기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를 제일 역적으로 보라.
1: 오.
0: 예, 왜냐하면 북한은 딱 자기네 정치를 해가지고 통신을 모두 외부 통신을 막아버렸잖아요. 세계 통신을 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이 휴대폰은 세계적으로 다 통하니까 자기 정치가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갖고 있는 걸 제일 역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 하나 쓰다가 역적을 잡혀준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1: 오.
0: 예, 그래서 그날 밤으로 저는 가져오겠다 해놓고 그날 밤으로 얘네가 다음날까지 가져올 때 그날 밤을 집에서 뭐 새벽 진짜 2시까지 매먹고 집까지 5분 거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를 진짜 제가 한 30분을 기어서 집까지 겨우 도착해가지고 아 뭐 솔직히 저희 어머니다 얘기하고 엄마 나는 이래가지고 오늘 저녁 중으로 가야 된다. 가다가 죽어도 가야 된다. 아니면 나 여기 있어도 죽고 가다가 죽어도 죽는데 차라리 그럴바고 내가 가다가 죽겠다. 안 잡히면 갈 수 있는 게고 그래서 가겠다 하고 제가 떠났거든요.
1: 예.
0: 예. 근데 운 좋게 여기까지 한 번 잡히지 않고 이렇게 예,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2: 정말 너무 생생하게 예. 그때 상황이 그려지는데 예.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셨을까 예. 싶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오늘은 우도한 성도님과 예.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혹시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0: 아, 제가 아직까지는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 네.
0: 그래가지고 찬양을 아주 예, 기억하고 있는 찬양은 그게 없고 같이 부를 때면 따라는 부르는데 예, 제가 혼자서 부르려면 아주 예, 통달인 찬양이 좀 없네요.
2: 네, 성도님을 위해서 찬양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2009년에 오셨어요. 그래도 네. 한국에는 누나가 있어서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1: 네, 예. 좀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누나도 계시고 형님분도 계시고 하니까.
0: 아, 그러세요.
1: 예, 제 앞서 또 형님이 2007년도에 한국에 오셨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저희 누나가 또 저희 형님을 여기까지 모셔왔고 저희 형님이 또 제가 올 때 많이 이거
0: 도와줬고
1: 예, 도와줘서 제가 한국까지 오세요.
0: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예. 아직 있으세요?
1: 네, 저희 맏형님이 지금 북한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둘째님은 북한에서 탄광 일을 하시다가 가스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와가지고 2011년대 제가 북한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0: 어, 모셔오셨어요?
1: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10년을 사시고 지금 무슨 돌아가신 지 한 3년이 됐어요.
0: 아, 한국에서 돌아가셨군요.
1: 네. 네. 그때 제가 지금도 제일 가슴이 아픈 점이 그 점이에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아. 예, 제가 한국에 오니까 좀 살아가는 게가 좀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0: 그렇죠.
1: 예, 문화가 다르고 생활 다르고 하니까 좀 저희가 북한에서 뭐 알던 기술과 뭐 이런 거가 좀 전혀 한국 생활에서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겸해도 보고 했는데 그냥 저희가 또 한국의 기술에는 따라 못 가니까 그래서 현장직을 다니다 보니 그래서 제가 객지에 나가서 현장일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밤중에 뇌혈전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는 이미 뭐 병원에 입원해있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는 상태고
0: 아이고.
1: 예, 저희 어머니도 또 정신이 없는 상태고 뇌혈전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한 열흘 동안 딱 치료를 받으시다 돌아가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 유언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예,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해가지고
0: 그게 너무 아쉬우시겠어요.
1: 예, 지금도 그게 제일 진짜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그래서 좀 또 교회 생활도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 그러세요? 예.
1: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에 이게 뭐지 좀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마음에 많은 짐을 좀 안고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일하는 것도 손에 안 잡히고
0: 그렇죠.
1: 어디 가든 뭐든 무슨 뭘 하든 다 귀찮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좀 약간 좀 타락된 생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데를 나가서 좀 안착된 생활을 해보고 싶고 누구 또 지인의 권고로 해서 이 교회 지금 결국 나오게 된 게 지금까지는 좀 믿음의 생활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0: 네. 어머니를 이제 먼저 보내고
1: 네.
0: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만
1: 네.
0: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거나 기독교를 접해보거나 해보진 않으셨어요?
1: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장소에서 해도 되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솔직히 기불천자였어요.
0: 네. 네.
1: 기천불이라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안 가본 데 없어요.
0: 예.
1: 솔직히 뭐 돈을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하면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얼마 동안 나가면 돈을 준다. 그 돈을 쫓아서 또 기독교를 가봤고 뭐 불교도 가봤고 네. 천주교도 가봤고 이렇게 정말 믿음을 아닌 그래서 심심풀어 아 거기 가면 재밌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다녀봤고
0: 그렇죠.
1: 예 그때 접해본 거 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지금은 딱 접해.

0: 친구는 여기 하늘꾼 교회.
1: 네. 예,
0: 여기서 지금 제 완전 성도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여러 종교를 발을 담가봤지만,
0: 예.
1: 근데도 이 정착을 하지 못하시다가,
0: 예.
1: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으셨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지금 그 마음을 받아서 지금은 이거 믿음의 성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1: 예.
0: 맨 처음 하늘꾼 교회 나올 때도 이제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1: 네.
0: 예, 집에서 그냥 이렇게 타락한 마음에, 예, 주말도 돼도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무의미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한 지인이 저보고 이렇게 있지 말고 교회에 나가봐라. 교회에 나가면 그나마 그래도 고향분도 있고, 이쁜 여성들도 많고 해가지고 네가 좀 마음이 위안될 거다 해가지고 또 여기 나와서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서 지금은 이쁜 성들을 만나가지고 하늘꾼께서 결혼도 하고
1: 예, 네. 예,
0: 그래서 예, 지금 또 다니게 됐는데 근데 쭉 다니며 보다 보니까 고향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예.
0: 예, 집에 있기보다 이게 낫네, 좋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 다니다 보니까 한 성대의 권유로 제가 또 선교사님인데서 양육을 받게 됐어요.
1: 양육 같은데. 예.
0: 그 양육을 쭉 받다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 실제로 살아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운을 쭉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후로부터는 예, 예쁜 여성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믿음으로
1: 아멘.
0: 예, 여기를 이렇게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 제가 생각을 완전 잘못하고 이 교회를 진짜 접하고 다녔구나. 설 양육을 받으면서 딱 느낀 게 아, 어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렇게 모든 생활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를 짓고 살았구나. 예, 이게 딱 선교사님이 양육을 받으면 제가 예, 완전 느끼친 거죠. 마음으로. 예,
1: 네.
0: 하나님이 살아계신 마음을 제한테 받고 그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어쩐 하나님께 다 어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1: 할렐루야.
0: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니다가 믿음으로 좀 다니게 됐죠.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착한 성도분을 또 저한테 보내주셨고, 예, 그래서 또 선교사님도 저희 하나님 은혜를 다 받은 저희들한테 예, 또 결혼 예배를 또 차려주셔서, 예, 네. 하나님 교회에서 결혼도 잘했고, 예.
1: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0: 예, 네, 맞습니다.
1: 아유,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너무 네.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네. 예. 신앙생활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고
0: 예.
1: 열심히 하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0: 예.
1: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저도 지금 그 마음을 어디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지 그 제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믿음을 안고 지금 하니까 그에 대한 말 표현은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충만한 거예요.
1: 할렐루야.
0: 하나님에 대한 예, 이 네. 감사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1: 예.
0: 제가 지금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여기 성전으로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1: 네.
0: 솔직히 새벽 4시 반이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드리고 그냥 또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도 드리고 수금은 예배날 또 꼬박꼬박 예배 오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1: 예.
0: 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성전에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오고
1: 아멘.
0: 있습니다.
1: 예.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0: 예.
1: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주님 곁에 가실 때까지 꼭 잘 지켜나가시길
0: 아, 예.
1: 축복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오늘 신앙 간증의 시간 짧지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순수하게 믿는 사람의 네. 모습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또 이런 자리도 마련되고
1: 네.
0: 예, 또 이 기회에 저희 탈북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저처럼 빨리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다 이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앞으로 우리 선생님도 더욱더 건강하셔서
0: 네.
1: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들, 삶들 네. 더 열심히 살아가시길 저희도 축복하겠습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인천 하늘꿈교회를 섬기시는 우도환 형제님의 또 탈북의 이야기와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제작 진행의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 겁니다. 9월의 첫 주 예배를 설레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란한 세상 살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내길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 생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때로 버겁게 이야기지더라도 그 면류관이 있기에 우리 다름질이 결단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이것만이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6778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저는 50살이에요. 49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연도에 백혈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더 힘이 생깁니다. 6778님,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지금도 그러네요. 너무나 코끝이 찡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시인 되도록 이제 인생 사시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장애나 아픔, 큰 병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백혈병이 생겼어요. 무서운 병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막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체념해요. 그런데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사연도 세상에 심정 목사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지금 그 병명을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의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서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 덕분에 더욱더 힘이 생긴다고 해주셨는데 6778님 이 사연을 듣고요, 정말 많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네, 새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치유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찬양 함께 듣죠. 하늘 소망.

네, 이번 사연은요 9228님 주신 사연이에요. 아멘.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아멘. 네, 9228님. 예, 제 기억으로 그동안 우리 함께 나눈 사연 중에 예, 아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네, 사연이었어요. 예, 아멘이 뭘까요? 예, 진실하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도와주시죠. 귀신을 내쫓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9228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네,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사연을 보면서 주님의 그 손길이 더욱더 깊이 느껴왔어요.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배가 제법 짧아졌어요. 사뭇 종종 걸음치며 먹을 거리를 찾아 헤매던 비둘기들도 보금자리를 찾아들고 메새도 참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직은 더운 공기가 남아있지만 머자나 찬바람이 불어오겠죠. 2026년도 어느새 절반에서 두 달이 더 넘어가고 있네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재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 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탈북민 성도님들의 든든한 어머니이십니다. 통일소망선교회 대전 지부장이신 대응침례교회 시현주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방송가족들에게 인사와 함께 현재 맡고 계신 사역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대응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시현주 전도사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대응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사역교회인 모란봉교회를 담당 사역자로 섬겼고요. 현재는 통일소망선교회 대전지부를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는 2005년부터 중국에 흩어져 사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을 영육 구출하는 사역과 북한 내 지하교회 지도자 육성에 힘쓰고 있는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이고요. 중국 및 제3국 북한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해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부 외에 국내 6개 지부가 있고요. 해외에 2개 지부가 있으며 계속해서 지부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지부 주요 사역은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씩 북한 선교학교를 개최해서 참가자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북한 선교 사역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야별로 소개하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북한 선교에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동역할 수 있을지 안내하는 사역입니다.
0: 너무 중요하고 귀한 사역을 맡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야기 나누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께서는 최근에는 우리 전도사님의 눈물과 또 기도의 기록을 담은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책도 출간하셨어요. 네. 이 책을 세상에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1: 예, 1994년에 김일성 사망 이후에 북한의 배급이 끊겨서 비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3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곁에 온 3만 4천 명을 헤아리는 탈북민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함께 바라며 기도해온 남과 북의 복음 통일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도 막중한지 알리고 싶었고요. 함께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힘써서

0: 통일한국을 함께 준비하자고 한국교회에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1: 네, 우리 전도사님의 눈물로 호소했던 간절함과 국민의 마음이 듬뿍 담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무엇보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책에 담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전도사님의 삶 자체도 궁금해지는데 네. 전도사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신학까지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0: 네, 저는 모태신앙인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렸던 때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 나이 43살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만나면서부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어렵고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한 영혼을 보다 잘 돌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영성과 실력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죠.
1: 네,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 전도사님의 정말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사역자가 되신 후 대흥침례교회 모란봉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탈북민들을 섬기셨잖아요. 네. 수많은 사역 중에서 탈북민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0: 네, 사실 모란봉교회 탈북민 사역은 제가 선택해서 시작한 사역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청년 시절에 제가 존경했던 두레스도원 김진홍 목사님, 많은 분들 아시죠?
1: 네.
0: 예,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도 해오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탈북민 사역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흥교회 6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경호 목사님께서 취임 초기에 탈북민 사역을 선언하셨고요. 그때 제가 마침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본교회인 대흥교회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저희 교회에서 열린 통일선교 포럼에 참석했는데 그때 거기에 함께 참석하셨던 잘 아는 전도사님의 권유로 교회 내에서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었던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란봉교회 창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1: 네.
0: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탈북민 사역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1: 네.
0: 예,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준 소중한 사건이었죠.
1: 네. 이 모란봉교회는 사실 윗동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0: 네네.
1: 네. 윗동네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예. 희노애락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0: 네, 정말 그랬죠. 예, 처음에는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언어가 많이 달라서 같은 말을 쓰는데도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른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들도 많이 겪었는데 같이 부대끼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아픔들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깊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1: 윗동네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네. 부분이 있습니까?
0: 외로움인 것 같아요. 예. 가족을 두고 떠나갔잖아요, 이분들이. 북한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이 또 생겼다고 해요. 예, 지금 세대들은 이제 자유를 위해서 또 꿈을 위해서 이렇게도 이제 탈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탈북 자체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예, 그런데 초창기 탈북민들은 정말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탈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살리고 자신도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탈북해서 막상 중국에 가면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많이 아마 방송이 나가고 청취자들 분들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서 원치 않은 결혼과 또 출산과 육아와 또 고된 노동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다시 탈출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도 다시 이제 모든 체제와 또 경제체제 모든 것들이 다른 이 나라에 와서 또 이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들은 사회에서 이류시민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참 아픈 고백이죠. 예. 그런데 단 교회에 오면은 교회

0: 저는 다르다. 우리를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해주고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리고 가족을 떠나온 외로움, 이런 외로움들이 이분들에게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선교회 사역 중에서 특히 북한 선교학교가 활발하게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진 학교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북한 선교학교는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는 북한 선교 훈련 과정입니다. 남북한 출신 북한 선교 전문 강사님들의 생생한 현장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조별 나눔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배운 내용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배가 되고 또 삶에서 북한 선교를 실천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과 간증 등도 어우러져서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북한 선교학교 일정에는 국내 아우리치가 포함되는데요. 이때는 남북 분단 지역인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예, 이곳을 방문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해외 아우리치에서는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션홈인 동남아 예재원, 예수제자 훈련원을 줄여서 예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재원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 훈련생들, 탈북민 자매님들이죠. 이들을 양육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해드리고 또 훈련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또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북한 선교에 동참하도록 돕는 것을 북한 선교학교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귀한 훈련을 받는데 어떤 분들이 이 학교에 참여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이 북한 선교학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와 같은 핏줄이면서도 80년 분단 세월 동안에 너무 달라져 버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기 원하시는 분, 또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 그리고 탈북민과 북한 동포 영혼구원을 위해서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고 계신 분, 또 북한 선교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비전을 품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 등등 북한에 대해서 작은 관심이라도 있거나 또는 갖기 원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네. 모든 분들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그저 편안하게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 선교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해서 훈련 받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아야 또 비로소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0: 네,
1: 예, 이렇게 마침 북한 선교학교 대전 17기 과정이 지난 목요일부터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0: 예.
1: 이번 기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훈련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예, 먼저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비교하고요. 또 북한의 우상화 교육과 북한 주민의 실상을 배우게 되고 또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또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자매님들, 이분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과 그들의 자녀인 오늘 시모들, 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또 북한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 문제, 또 복음 통일에 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가정 지하교회에 대해서 탈북 배경 청소년들을 통일 세대로 세우는 교육 사역에 대해서, 탈북민 교회와 한국 교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현장 소식과 함께 심도 깊게 배우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국내 아우리치와 해외 아우리치가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 이렇게 12주 커리큘럼이 참 알차고 뜻깊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함께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1: 네.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부흥하는 선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언젠가는 저 이 동네 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
0: 네.
1: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전도사님의 또 삶의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0: 네.
1: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간증들이 참 많잖아요.
0: 네.
1: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보다 훨씬 오래된 삶의 연륜을 지니신 인생 선배님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는 참 외란된

0: 철부지의 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환갑이라는 인생의 분수령을 제가 지났거든요.
1: 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소녀 같으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환갑을 지나면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삶의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 삶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고 또 하나님 외아들의 고귀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고 다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저 잠잠하고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 이상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저는 생각할 수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프고 또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비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그 도무지 영문을 알 수도 없고 또 이해도 안 되는 그 길을 그분을 의지해서 걷다 보면 어느새 그 길 위에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고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또 나의 비참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 나밖에 모르던 나 자신을 이웃과 공감하고 또 이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어떤 자기개발과 인격수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과 또 가장 적합한 분량으로 달아서 선물해주시는 삶의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프지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간증보다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나름대로 많은 고난을 통과해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저만 그런가요? 고난이 없는 삶의 자리는 무덤 외에는 없다죠.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탈북민들 곁에서 우리 윗동네 식구들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은 전적으로 저의 고난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간증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도 방송 가족님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신 여러분도 힘내시라고 고난 가운데서 계시다고 해도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보석 같은 사명을 숨겨두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물 한 봉 기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군요.
0: 네.
1: 네, 그 사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은 통일소망선교회 대전 지부장으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지금 이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에게 네. 가장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때가 되어 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며 인도하고 계세요.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완전하게 채워주고 위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시죠? 믿어지지도 않으시고요. 그런 사랑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억울하다고 괴롭다고 통곡하고 비명지르며 울부짖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일단 그분을 만나면 외로움이 채워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변해서 사명이 되는 위대하고 놀랍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혼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우시죠? 교회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다가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또 도와달라고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게 도와주실 거예요. 꼭 외로움 가운데 혼자 머물지 마시고

0: 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0: 아멘.
1: 탈북민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탈북민 모든 가족들이 힘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북한 선교를 여전히 어렵게만 생각하는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네. 참 많으시잖아요. 네.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또 보기도 하는데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네. 부탁드립니다.
0: 탈북민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불필요한 긴장감 또 경계심 또 관계 맺기 어렵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는 나와 다른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시행착오와 또 오해와 갈등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수반되기 마련이잖아요. 탈북민과의 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진정한 관계에 따르기 마련인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북한을 구원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마중물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 지극히 작은 분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숨어 계신 이 소중한 분들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겨보겠다고 결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리라고 믿어져요. 구체적으로는 탈북민 부서가 있는 교회들이 드물지만 대전 지역에도 있어요. 한밭제일교회의 통일선교부, 또 대응침례교회의 모라몽교회 등인데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는데 시간 내셔서 한번 방문하시면 진심으로 환영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이분들을 만나보시고 이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이분들의 눈물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삶이 보이고 필요가 보이고 또 어떻게 도와야 할지가 보이실 거예요. 탈북민들을 오랜 기간 먼저 섬기신 선배 섬김이 분들에게 자문을 요청하시면 또 기꺼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예 부족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모란봉교의 탈북민 섬김 사역을 소상하게 기록한 저의 책 모란이 피기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탈북민 선교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북한 선교학교에 참가하시는 것도 북한과 북한 선교를 이해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난주에 시작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하시도록 도와드리는 훌륭한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예, 지금부터 들으셔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선교학교에서는 또 조별 나눔을 통해서 탈북민분들을 만나고 깊이 교제를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1: 우리 한국계 모든 성도님들이 북한선교 하시는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 북한선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탈북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분들을 조금 더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네. 네.
1: 마지막으로 우리 아드님께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올라가서 라면 장사를 하면서 교회를 돕겠다고
0: 네.
1: 책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0: 네. 네.
1: 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0: 아들이 이렇게 농담도 잘하거든요. 근데도 뼈 있는 농담이에요.
1: 네.
0: 완전 농담으로만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이 제가 모란봉교회 탈북민 섬기는데 매진했던 지난 10년 동안에 저에게 늘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머릿속에는 온통 탈북민 생각뿐이야. 엄마는 대화가 안 돼. 예, 참 뼈 있는 불평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또 정신 차리고 아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만나고 알아가게 된 이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족들을 다 두고 혈혈단신 떠나와서 이 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 과거의 그 깊은 상처들,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아픔, 외로움, 서러움, 힘듦, 또 두고 온 가족을 향한 그 절절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가 뭘 해도 누구를 만나도 머릿속에나 가슴속에나 온통 탈북민에 대한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실상이었거든요.
1: 네.
0: 저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모란봉교회 섬기셨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그렇게 저에게 불평하던 아들이 제가 이제 통일순방선교회에서 또 북한교회 개척학교라는 과정이 있어요. 북한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 이제 또 그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인데요.

0: 그 강의를 들으면서 북한에 교회를 개척할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개척교회는 반드시 후원이 필요하겠지? 엄마가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그 교회 옆에서 라면 장사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교회를 도울게. 북한에서도 라면은 인기 메뉴 틀림없을 거야. 아,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마음을 내비쳐주는 거예요.
1: 네.
0: 아, 그래서 그때 그동안에 너무 바쁜 사역 일정에 쫓겨서 아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또 충분히 귀 기울여주지도 관심 기울여주지도 못한 데에서 참 미안한 그 마음, 또 제가 10년 동안 올인한, 엄마가 10년을 올인했는데 아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살짝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냥 일시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걸 그 순간에 경험했어요.
1: 네.
0: 예,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1: 네. 네. 이 시간 아드님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0: 네. 사랑하는 아들 승인아, 그래, 여러 가지 남다른 삶의 고난과 은단이 너에게도 많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와 달란트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교회를 섬기고 재능을 펼쳐가는 너의 모습, 엄마의 깊은 감사의 제목이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사용하시리라 믿는단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오늘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자꾸나. 멋진 하나님의 아들 이승윤 파이팅!
1: 네. 아드님의 예. 따뜻한 마음과 또 전도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북한 땅에 그대로 전해질 날이 꼭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0: 아,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전도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네.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모란복교 사역을 내려놓고 제 후임으로 모란복교에서 자라난 탈북민 전도사님께서 맡아서 이제 계속 모란복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되고 작년에 이제 그렇게 되고 또 모란이 피기까지 책을 쓰고 나서 이제는 좀 쉬나 했거든요. 근데 이곳저곳에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북한 선교에 대한 간증 또 경험담 이것을 듣기 원하시던 분들이신데요. 예,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를 지난 10년간 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과분하고 감사한데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서도 계속해서 이 분야에서 북한 선교 분야에서 써주시니 말로 다할 수 없이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책임감이 무겁게 제 어깨에 느껴집니다. 예, 기도 제목은 끝까지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바를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와 복음통일 준비를 위해서 작은 디딤돌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방송 가족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또 한참 더 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 곁에 또 한국교회에 보내주신 탈북민 분들 우리 윗동네 식구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이 시간에 나누고 또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꽁꽁 닫혀있던 저 땅 문을 여시고 주께서 그 틈새로 내보내주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 주님의 아픈 손가락들 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 또 섬김이 뭔지 또 자기 부인이 뭔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정말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통일의 기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중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의 통일 주님 반드시 주께서 약속하셨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손으로 이루실 남과 북의 복음통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일에 저희 자신들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목마른 저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일이 더디다고 기도해도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낙심하고 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저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여시고자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함께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장차 하나가 된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열방의 곳

0: 민족들 사랑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우리 전사님의 마음과 또 사랑이 듬뿍 담긴 기도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 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현대 문화 가운데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많이 읽히던 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를 썼던 시인 조병화 선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과에서 물리를 주로 전공하려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문학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사학을 전공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이나 또 신학대학교로 진로를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인문학 공부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제 영문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진학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아주 많이 읽으면서 자랐고 또 우리 때는 백일장 같은 것이 많았는데 뭐 글을 이렇게 출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글을 쓰는 그런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 때는 서클 활동이 아주 활발한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문예창작반이 저희 과에 있어서 시를 매주 써가서 그 시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시품평회를 주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서클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대학원에 다니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기 의견을 도무지 꺾지를 않아서 시끄럽고 갈등이 많아서 결국은 저는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유명했던 시는 80년대 초반에 목마 숙녀로 유명한 시인 박인환 씨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전국과 맞물려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풀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풀이 눕는다 이렇게 시작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김수영 씨인데요. 또 엄청난 다작 시인으로 알려진 조병화 시인의 그러한 시들이 많이 읽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조병화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성을 지나시는 길에 한번 들리시면 문학관이 있고 문학관 옆에 편운제라는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조병화 시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1962년인데 어머니 묘소 옆에 묘막으로 시작된 자기 호를 지은 편운제인데요. 편운은 한자어로 조각조각 끊어있듯이 떠있는 구름을 얘기합니다. 편운제라는 이제 현판이 있고 이 현관에 오석 까만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시인이 놨는데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은 죽으면 썩는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시인은 저 어머니의 반복되는 사실 매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한마디 말이 나를 키워준 한마디 말이라고 90년대 어떤 잡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한마디 말이 자기를 성장하게 했고 또 지난한 시절 일제강점기 또 동경유학 시절 이어지는 전쟁 또 가난의 시기

그 시기를 이겨내는 버팀목이 되었고 벽에 새긴 저 짧은 문장 하나가 한마디 말이 선명하게 자기 가슴 속을 붙잡아서 삶을 살게 한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시집만 쉬운 세 권을 냈습니다. 이분이 1945년에 시를 써서 첫 시집을 냈는데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분이 쓴 책들이 수필집, 뭐 시선집 해가지고 160권쯤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깨운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를 깨운 한마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깨운 한마디 말이 없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을 깨웠습니까? 잠자고 있던 영혼을 혹은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을 무심했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깨우는 말 한마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 없이 인생이 변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고 저는 지난주에 시편 119편 3절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통한 삶은 고난과 같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형통한 삶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쉬운 삶, 잘 먹는 삶, 따뜻한 삶, 풍족한 삶, 고민 없는 삶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운 한마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반을 둔, 신앙의 기반을 둔 말이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조병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죠.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9살에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뭐 시골에 농가밭을 팔아서 서울에서 살림 장만하고 또 식량은 고향에서 날라다 먹고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했지만 아주 힘든 삶을 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머니가 힘든 것 같아서 아들이 점점 철이 들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살은 죽으면 썩는 것인데 아껴서 뭘 하겠니? 이 이야기가 아들에게 처음에는 못이 돼서 바뀌었겠지만 나중에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일종의 삶의 원칙이나 토대가 돼서 그의 삶을 지탱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이분은 죽을 때까지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늘 입에 이 살은 죽으면 썩는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죽음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분은 결심했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나는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 많은 인생이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아주 풍성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는 여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분이 직접 문필가들이 모이는 팬총회에 제일 많이 참석한 한국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여행을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를 경험하고 애를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종교에 대한 책이나 철학에 대한 책이나 문학책을 다양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공부하던 시절에는 시집을 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책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시집은 일단 짧기 때문에 시집을 많이 읽었는데 문학을 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좋은 시들을 찾아 읽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격이나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의 감동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고 또 시를 보면서 상상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그를 시인의 길로 이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어머니 한마디 말씀을 떠오르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1945년에 버리고 싶은 유산이라는 첫 시집 뒤에 인지를 붙인 그 시집인데요. 문학관에 가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시집을 출간한 후에 쉬운 세 권의 시집을 냈고 또 시선집은 28권이나 냈고 수필집도 37권이나 냈고 뭐 이것저것 해서 총 169권의 저서를 출간할 만큼 엄청난 양의 글들을 써 내려간 그의 인생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난 나무가 더 오래 살 수 있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한마디 말이 사실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윤례, 주의 교훈들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품 안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한마디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 한마디가 과연 그의 인생을 바꿀까요? 그 한마디가 과연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변화시킬까요? 그 한마디가 과연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한 사람의 구도자, 한 사람의 신앙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마디의 말씀의 역사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기도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은 배울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어머님이 이제 할머니가 같이 있으면서 할머니는 뭔가 하나라도 더 인생의 경험을 좀 나누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하실 때 이 아이들이 가르치소서 하는 태도가 안 돼 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아이들은 이미 판단하고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불통,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셔도 내가 전혀 배울 마음이 없으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비로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지킬 게 없는 것은 여러분이 가르침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 즉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퍼스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직접 이 아이들을 좀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가르침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가르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우는 사람, 학습자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이 너무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화하기 위해서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깨닫는다는 것은 곧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선 32절에 보면, 119편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제 좋은 개역의 번역이고요.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 나의 이해력을 넓혀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서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더욱 더하실 것이니.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일종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 이해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가르치고 훈련할까요? 여러분의 이해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새

0: 여러분의 이해 그릇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해 한 만큼만 알아듣습니다. 제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가 요약한 것을 제게 보여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설교를 요약한 것을 제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듣습니다. 그 이상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그릇의 한계가, 즉 철학적으로 인식의 한계가 얼마만큼 나의 배움을 제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평생토록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교회에 있지 않은 여러분의 친구들보다 20, 30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릴 때나 10대나 20대는 뭐 공부하는 게 비슷하고 세상을 보는 게 비슷하니까 비슷한 이해의 그릇, 인식의 그릇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사람은 이해의 그릇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온 우주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느끼는 나의 감성의 정도가 달라지고 세상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서 그 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는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따라 걷는 도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에 보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도다. 그 길을 걷는 사람에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더 역동적으로, 더 활동적으로, 더 에너지가 넘치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새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가르치소서. 둘째,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는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즉 걷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의 길로 걷게 하소서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길이 곧게 열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형통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형통한 삶이 이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3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것은 형통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길을 걷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형통한 삶을 걷는 바로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좀 적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깨달아서 기쁜 것, 이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상,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성취하는 것에서 얻으려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길을 잘 걸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기쁜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길을 모르는 사람과 비교하면 그것이 자체로 즐겁고 기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은 그런 것이죠. 시인, 우리가 조병원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를 읽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를 찾아 읽고 시에서 감동이나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그 감동이 커져갑니다. 이것은 시를 아는 사람과 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을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내게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 말이 나를 깨우려면, 한마디 말이 나를 일으켜 세우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정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이제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생명의 나무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국에 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0: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한 연예인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모태신앙이신가요?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모태신앙인데요. 저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에 가서였어요. 참 공감이 되는 답변이었는데요.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다르고 귀한 은혜임을 알기에 그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의 아들이 그리고 딸이 성준이의 하나님 그리고 지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은 은혜가 이 시간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길 소망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은혜 아니면 정민성, 존노, 박현수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 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289님,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복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1232님, 운전 중에 듣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7770님, 예배드리고 엄마 댁으로 가서 청소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습니다. 요즘 친정어머니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생겨서 힘들어하십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인천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감사 위에 감사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따님이 계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드리니까요. 잘 회복되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5169님, 차 안에서 청취하고 있어요. 시험을 보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면서 양평역 주차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충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시험 치르시느라 긴장된 마음이 아내분 때문에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문자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충만 함께 하시고요. 감사 위에 감사까지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471님, 남편이랑 외국인 전도하러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외국인들 만나서 전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와, 너무나 귀하고 귀한 발걸음을 그것도 부부가 함께 가신다니 무척 감동이 됩니다. 전도의 귀한 열매도 맺히게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2701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아까 4471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 신청하셨는데요.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4540님 나무엔의 쉼 신청합니다. 저는 집에서 듣고 있어요. 9월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떠올랐습니다. 아멘. 주님의 너른 품에서 쉼을 얻는 우리의 매일이 되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쉼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교회 단속 과정에서 최근 탈북민 3명이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중국 거주 탈북민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예배 참석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교회나 또 기도라는 단어조차 그들의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북민들에게 교회는 고향의 가족을 걱정하며 또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받던 그런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예배를 멈춰야 하는 이들의 마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늘 드리던 일상 속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두려운 일이 된 이 가슴 아픈 상황을 바라보며 이 시간 그들의 두려움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에도 마음 놓고 기댈 곳 없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닫힌 예배의 문이 다시 열려 안전하게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기를, 또 북한 땅에도 다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 주품의 품으소서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은 단지 통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그날을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시간을 통해 모이기를 소망해봅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에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내용을 듣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성도들이 보내온 편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난 41년 동안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은 후 북한으로 돌아갔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내온 편지 중 하나를 나눕니다. 보고 싶은 분들에게 헤어진 지도 5달이 되어옵니다. 주일날이 되면 더 생각이 간절합니다. 순자, 순복, 정옥, 용호, 혜자, 미란 가족들과 그곳 식구들 하나하나의 얼굴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한 권속들이 모여 함께 지내던 그 나날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조선으로 와야겠다는 용단을 내리게 되었고 지금은 이곳 조선 땅에서 보고 싶은 모습들을 그리면서 피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처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길 힘을 주십니다. 너무 걸어 다녀서 발톱 10개가 다 빠졌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 민족이 당하는 아픔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사명이 더 굳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측은히 생각하고 또 동정도 하지만 이 에스터는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늘 걱정하지만 주위에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시름이 놓입니다. 식솔들의 소식을 듣고 보니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도구가

0: 나라가 되어 이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식솔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편이 되어 간단히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무사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필로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에스더 올림. 북한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준비하던 성도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직접 이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입술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득하도록 훈련시키셨고 때가 되자 북한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전도한 한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훈련시켜달라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지금도 그는 북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 백성들을 불러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에 복음 전할 사명자들이 훈련을 받고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은 해방과 함께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 들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식량난으로 굶주림에 죽어가는 주민들을 대거 탈북하게 하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저주처럼 보이는 식량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이고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돌아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하십니다. 삼엄한 감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복음 전할 자를 보게 하시고 전할 때 듣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더 많은 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꼭꼭 닫힌 북한의 문이 열려 모든 백성들이 북한을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북한 안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찬양 들으시며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성도라는 제목의 찬양 장하니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교육성은 각 도의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급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늘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외국어 학원에서는 오는 10월부터 1학년 영어 학급 일부를 러시아어 학급으로 전환하고 2027년도 신입생부터는 러시아어 전공 학생의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학교의 외국어 과목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언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가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와 교류하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역과 번역을 담당할 러시아어 인력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중국어와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강도에서는 러시아어보다 여전히 중국어가 취업과 무역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어를 배우던 자녀가 러시아어 학급으로 옮겨줄 경우 전학시키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대응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로 회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민족과 민족을 이어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 나라 교육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북러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북한의 외국어 교육 변화가 앞으로 군사 경제, 인적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적 통일 인재로 길러내야 합니다. 통일 세대에게는 북한을 이해한 지식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동북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언어의 준비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언어 교육은 사회의 엘리트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방을 위한 복음의 역사의 도구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와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배우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 저들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변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수렴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지평을 열어나가는 일 속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다가올 통일을 위해 언어와 문화, 신앙을 함께 준비하며 민족과 열방을 섬길 다음 세대를 오늘에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한홍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엘림디오의 아름다운 연주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영혼의 갈급함도 육신의 갈급함도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오늘 첫 곡으로 난 믿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이 세상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83억 1285만 1550 아니 62 아니 75 이런 친구들 숫자가 계속 바뀌네요. 그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인구 숫자는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계속 달라지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랍니다. 처음 들었던 난 믿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도 믿을 수 있도록 꼭 전해주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키즈벤처의 예수께로 가면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어린이가 되도록 힘써 보았나요? 겸손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암송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2: 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3: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3: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다시 한 번 더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3: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지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왕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또는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생각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설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훌륭한 왕이 우리를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해서 크고 멋진 잔치를 열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겠나요?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왕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0: 경건함과 두려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경건함이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멋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함이지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을 보이는 것,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지요. 어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나요?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만과 겸손의 모습처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서 전도사님은 정말 설렌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내기로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0: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뉴기니섬에서 태어난 아기는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올리오파가 아팠을 때 부모님은 집에 무당을 데려왔고 무당은 돼지의 피와 잎사귀를 섞어서 올리오파에게 침을 놓았었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당의 치료법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무당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올리오파가 낫기를 기다렸지만
1: 아빠, 너무 아파요.
0: 올리오파는 더 아파할 뿐이었어요. 무당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엾은 올리오파, 얼마나 아팠을까요? 올리오파는 정말 여러 날 아팠고 아빠, 엄마는 정성스럽게 올리오파를 돌봐주셨어요. 다행히도 얼마 후 올리오파는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당이 놓은 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직 올리오파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올리오파를 돌보셨고 올리오파가 나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올리오파는 뉴기니 섬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이나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동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아끼고 잘 돌봐야 해요. 그런데 뉴기니 섬에 사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2: 야! 잡아! 잡아! 옳지, 잡았다. 이 녀석, 내가 너보다 더 빠르다고.
1: 야, 얼른 발을 묶어. 그리고 서로 싸움을 시켜.

0: 있어. 이런, 아이들은 동물을 사로잡아 줄로 발을 묶고는 서로 싸움을 시켜 죽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겼어요.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올리오파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리오파는 말했어요. 얘들아, 그만둬! 올리오파가 친구들에게 소리치자 그 친구들은 올리오파를 비웃었어요.
1: 야, 올리오파 뭐야? 너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에이, 올리오파 난 겁쟁이구나.
0: 친구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올리오파는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어떤 선한 영이 아름다운 새와 동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선한 영이 나를 만들었을까? 올리오파는 또 생각했어요. 만일 무당이 악한 영에게 말해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영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 좋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2: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올리오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0: 나는 악한 영이 있고 무당은 그 악한 영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악령은 사람들을 해쳐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며 발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선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선한 영이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나무들을 만들었고 이 강물도 만드셨음을 믿어요. 아마 나도 만드셨겠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한 영이시오. 제발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2: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이 누구인지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맞아요. 바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0: 하지만 올리오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올리오파 옆에 있었다면 바로 즉시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친구들, 올리오파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까요? 올리오파는 선한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아바 프레이즈의 너는 축복의 씨앗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본

0: 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본문의 이야기, 요셉의 얘기는 잘 알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와 비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거절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고난뿐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해되지 않은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거울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는 답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그 질문보다도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통과해 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했더니 다른 것 차이가 아니라 불행한 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좋은 일들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원칙을 조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은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도 성경이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사라지고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뜻은 뭔가? 히브리어로 보면 찰나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 번성하게 한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데 여기에 이 단어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뜻은 좌절 때도 질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일 때도 형통했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어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될 때도 형통했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제가 뭐 제게 억한 심정을 갖고 계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종

0: 종종 쓰는 말입니다만 부산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강릉으로 가는 길이 넓고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비록 돌아가고 좁을지라도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어요. 형통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이에요. 이게 요셉이 붙들었던 신앙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가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서도 종이 대신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뜻 이루어진다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세상은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저 목사가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이루어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나요? 나는 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서운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시를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것 듣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듣지 않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 붙드셔야 돼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가 됐을 때도, 집을 떠났을 때에도 이 믿음 붙드는 것처럼, 또 그가 총리 대신 될 때도 이 믿음 없었으면 그는 교만해서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겸손했고 낙담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선택했는데, 코람데오, 얘는 라틴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사람이 당사자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없을 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는 한번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다른 데서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죠? 네. 사람이 있는 가하고 없는 가하고 달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 안 보실 거야, 못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놓아야 될 것인가, 미워해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품어야 될 것인가, 내던져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분별에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섭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 보디바

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죠. 이 유혹이 단발성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그 설교를,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유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능에 그 근거한 유혹이었다. 사람이 본능에 근거한 유혹은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고, 젊은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다. 이 여인은 요셉의 인생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유혹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혹을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너무나 많아 보였어요. 참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정총무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그 후에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좀 잘 되고 나면 내가 이쯤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가 늘거나 없거나 위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입장이 바뀌거나 할 때 사람은 변화돼요. 달라져요. 어려운 일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죄짓기가 쉽고요,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확고했어요. 39장 9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얽혀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눈앞의 이익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변명할 기회가 생기고요, 내 이익에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면 유혹은 합리화되고요, 그 유혹이 유혹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질문 앞에 서면 세상의 화려한 유혹은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분별력은요, 단순히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손해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게 나실인이라는 그런 사명도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반복되는 유혹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논쟁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며 버티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때로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과감히 도망치는 용기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코람데오의 질문을 내 삶에 던지면서 내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그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 결정이 감옥이라는 억울한 결과로 이어져도 그의 의로운 선택을 하나님은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혹에서 이겼던 요셉이 흉년도 이겨낼 수 있었고 풍년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흔적이 바로 이 성실함이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휘몰아치는 이토록 가혹한 질문들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형들이 자신을 버렸는지, 왜 하필 노예가 되어야 했는지, 왜 진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오래 침묵하시는지 하나도 이해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요, 그에게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성실함이었어요.

자신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는요, 가정 전체를 신실하게 관리했고 비참한 감옥 안에서도 맡겨진 죄수들을 돌보고 책임을 다했어요. 그의 성실함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였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성실함의 과정 속에서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경제를 배우게 됐어요.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경제에 대한 개념과 행정력을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이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속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럼 요셉이 그들의 낯빛을 살폈다 그랬어요. 얼굴을 살폈다 그랬어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도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간수가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국방부 장관도 있고 경제기획원 장관도 있고 교육부 장관도 있고, 억울한 거 얘기하면서 뭐 할까요? 나라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그들로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결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나가서 반드시 석방시켜 주겠다 해놓고도 2년이나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2년의 기간이 뭐냐면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30이 되기 전에는 관리로 등용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뭔가 법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린 건 뭐냐면 노예에다가 죄수가 국무총리가 돼, 아무리 왕이 그러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했을까요? 아마 보디발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경호대장 정도 하면 사람 보는 눈이 보통 아닙니다.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딱 살핍니다.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지만, 죄수지만, 외국인이지만 이 흉년과 풍년을 충분히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청구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 요셉을 만난 사람마다 다 축복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도 몰랐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왜 형들에게 팔렸는지, 왜 애굽에 왔는지, 그 문화와 언어를 익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기에서 왜 가정 종모가 됐는지, 거기 있다가 왜 유혹을 받았는지, 유혹을 거절했는데 왜 감옥에 갔는지, 감옥에서 왜 간수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술 맡은 간원장은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에게서 동일한 것이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거는요,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성실함은 나오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낙심이 되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이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본 것은 한 조각만 봤어요. 지금 마음 어려운 거, 힘든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다 그랬죠. 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할 때 우리는 점으로만 본다고.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 점이 연결돼서 선으로 보게 된다고.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내 앞에 일어난 일 그거밖에 못 봐요. 이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그 한 조각밖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의 조각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에 우리를 오늘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겸손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0: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50장 20절 보면 형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 속에는 물음표가 많았어요. 그 물음표가 바로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서 느낌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도 요셉처럼 어떤 인생의 구덩이나 억울한 감옥처럼 느껴지는 곳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내 삶은 왜 더 버거워질까? 그런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모두 꿰뚫고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점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패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그림이 아직 다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코람디오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셔서 유혹의 자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상의 조각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돌리시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 돌아볼 때에 다윗처럼 줄로 지어준 구약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를 이길 수는 있어도 기도는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겪을 것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이 겪는 것 다 겪어봤어요. 더 험한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어요. 스스로 내 삶을 포기도 해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시고 은혜로 지켜오셔서 주신 말씀, 형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내

내셨는지요? 즐거운 일이 많지 않았고 감사할 일을 찾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일들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 찬송할 일들이 너무 많죠.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크필드리츠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강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라우다테 도미눔, 소프라노 백이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마뉴의 주제, 조지 비브리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황지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귀하신 이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이름 예수. 주 사랑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이름. 생각만 해도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나무의 내 찬양,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했던 찬양이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임승종의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매일매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참 다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누구의 삶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행하고 있는지. 말씀이 삶이 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인술이나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이길 걸 불쌍히 이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쏘는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다면 허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술을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아의 예술을 따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어요. 처음 여러분과 나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삶으로 살아내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가 되어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라이토넨의 구주예수를 더욱 사랑, 나무엔의 오신실하신 주, 조준모의 그의 생각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지금 들었던 이 그의 생각 가사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할 때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해서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마리스의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내가 누구이길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이가 나의 이름을 신경 써주시고 나의 아픔까지 신경 써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빛나는 아침의 별이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기에 선택합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일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의해서입니다. 나는 빨리 시들어버린 한 송이의 꽃이죠. 오늘이 왔고 또 내일이 지나갑니다. 바다의 일러기는 파도, 바람 속에 있는 수증기와 같이 금방 없어져 버리지만 여전히 당신은 내가 부를 때 귀 기울이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들었던 Who Am I죠? 캐스팅 크라운의 찬양 들으면서 이 가사가 얼마나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눴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목소리가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일러기는 폭풍을 잠재우십니까? 라고 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소박의 찬양으로 이 찬송과 같이 조용히 나눌까요? GS님 내 맘에 오사.

소박의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어노인팅에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나 죄의 도움 바꿔줘 메들리 들었고요. 쉐키나 찬양단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곡은 시벨리우스의 네 핀란디아가 원곡이죠. 찬송가 Be Still My Soul 내오거나 잠잠하라 주님은 내 편이시니 인내로서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견뎌라 너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채우시도록 하여라 모든 변화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리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으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며 스캇 브래너의 음성으로 Be Still My Soul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소개할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지어서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인간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든지 모든 것은 지어져서 존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창조주 앞에 겸허히 살아가는 것, 그 겸손의 태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종욱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계절의 리듬에 맞추라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리더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신과 자신이 이끌고 있는 단체들이 계절의 리듬에 맞춰주는 일이다. 무조건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실수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 시작할 때는 도약하는 캥거루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뛰고, 가만히 흘러가야 할 때는 물 위로 가만히 미끄러지는 배처럼 유연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균형을 잡으라는 것은 결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겠지만 때론 너무 다방면에 능력이 많은 리더는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만다. 서양 격언에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한 명의 친구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란 말이 있지 않은가. 균형을 잡으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장점이나 특기도 단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기가 못하는 것, 안 하는 것들의 중요성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라는 이야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대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할 팀원들이 필요하다. 대개 고급 교육을 받은 엘리트일수록 모든 것을 대립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항상 A를 택하면 B를 버려야 한다는 흑백의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리더는 A와 B를 대립시키는 게 아니라 조화를 시켜서 둘 다 이루어내는 법을 찾아낸다. 언제 무엇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무엇으로 초점을 바꿔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차분함, 완급을 조절하는 리듬 감각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블랙값에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생수의 샘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건조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의 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말하는가? 당신 안에 있는 생수의 샘을 실개울로 축소시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영적 회복의 근원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수련회, 리트릿, 책 등이 힘을 북돋워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수의 근원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 생수의 샘을 인간이 만든 물도 담을 수 없는 웅덩이와 바꾸어 버렸는가? 왜 우물을 터진 물탱크와 바꾸려 하는가?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 하지만 터진 웅덩이는 마른다. 지금 영적인 건조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회복의 근원을 인간이 만든 근원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은 매번 당신을 실망시킨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며 초청하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마시고 기운을 얻었는가?

존 버니언의 기도학교 가운데 오래 기다린다고 느낄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겉보기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해서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오래 참으시지만 징벌도 내리신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데 대한 최선의 처방은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각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여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져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영혼의 고통으로 시달릴 때 사단에게서 종종 포기하라는 유혹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때, 그것도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과 시험 중에 있는 영혼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디 응답해 주신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늦추실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경희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내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 2.5m, 높이는 1.5m의 크기로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만들었으며 바로 이곳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죄사함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이 품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번제단 옆에서 잡은 제물의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피가 흥건하도록 뿌리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이곳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불입니다. 번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는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리신 것은 용서와 응답에 대한 표현이지요. 죄의 사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곳이 번제단이고 그 증거가 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번제단 사면에 뿔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생명의 뿔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요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살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이 제단 뿔을 붙잡고 있을 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이 번제단의 생명의 뿔을 상징합니다. 피와 불과 뿔, 이 번제단의 특징은 모두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생명의 뿔을 잡음으로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수없이 반복되는 죄와 허물을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지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때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미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에게 부탁할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례길의 산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고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에서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위기 속에서도 끝내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출입, 즉 나의 삶과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성가 이야기. 오늘 첫 곡은 시편 121편으로 아름다운 성가곡을 작곡한 앨런 포트의 I Lift Up Mine Eye,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드니로 시작합니다.

시편 121편을 노래한 미국의 성가 작곡가 앨런 포트 작곡 I Life of Mine Eye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드니 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33 Allein

드리어 헬 예수 크리스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지 시대 1724년에 작곡되어 그해 9월 3일에 초연되어진 곡입니다. 모두 6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악장은 코랄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이 세상에서 나의 기쁨이라. 당신이 나의 위로자임을 내가 아네. 내게는 다른 위로가 없으리.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없네.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네. 내가 믿는 당신을 내가 부르나이다.

0: 바흐의 칸타타, BWV 33, 알라인 주디어 헬 예수 크리스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중에서 1악장 코랄이었습니다. 다음 2악장은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자이시여, 율법에 따라 당신이 내게 질문하셔도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천 가지 물음에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힘은 미약하고 사랑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 죄는 무겁고 큽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내가 니우치오니 나의 하나님이시며 피난처이시여, 당신은 용서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 Mein Gott und Richter, will du mich aus dem Gesetz fragen? So kann ich nicht, weil mein Gewissen widerspricht.

바흐의 칸타타 BWV 33 Align to dear Herr Jesu Christ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중에서 2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브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알토 아리아입니다. 내 발걸음이 두려워 휘청거렸으나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아버지께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네. 죄악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으나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다시 나를 도와 나를 위해 충분히 베푸시었네.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3, 알라인 주디어 헬 예수 크리스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중에서 3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테너 레시타티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저버리지 마소서. 내가 당신의 계명을 날마다 범해도 당신의 면전에서 내치지 마소서. 아주 작은 것도 지키기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의 도움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양심의 가책으로 확신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게 오직 자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주소서.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며 믿음이 생기고 사랑을 통해 실천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3 Align to dear Herr Jesus Christ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중에서 4악장 테너 레시타티브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테너와 베이스의 이중창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분, 아, 내 영혼을 불태우소서. 그 무엇보다 당신을 향해 나의 사랑이 힘차게 돌진하게 하소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적들이 나의 평안을 방해할 때에 나에게 도움을 보내소서.

바흐의 칸타타 BWV 33 Allein zu dir, Herr Jesu Christ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중에서 5악장 테너와 베이스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악장 코랄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모든 선하심의 아버지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우리가 그분 마음에 흡족하기를 이곳에서 사는 동안과 앞으로 영원토록

바흐의 칸타타 BWV 33 Allein zu dir, Herr Jesu Christ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중에서 마지막 6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33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여성 작곡가 이기경의 성가곡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컬러풀한 화성으로 시작하여 중간에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음계가 사용된 현대 성가곡인데요. 장구 반주가 한층 곡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힘있는 찬양입니다.

이 기경 작곡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끝곡입니다. 안재숙 편곡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두 곡을 접목하여 다이나믹하게 편곡된 찬양곡입니다.

안재숙 편곡 주만 바라볼지라 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어떤 문제나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눈물과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수록 시선을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나의 입술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담아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사랑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혼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은 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한 프링크의 시에 요한 크루거가 작곡한 전형적인 독일 코럴 주는 귀한 보배를 다음 찬양의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복음성가에 익숙한 한국교회에서 잘 불리지 않는 찬송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이 찬송은 한국교회가 발행한 찬송가 가운데 가장 좋은 찬송 중 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수준 높은 찬송입니다. 2절 가사입니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나의 보배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유주의 목사였던 보나르의 작품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들이 어린이가 부르기에 합당한 가사들이 많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나르 목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어린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내용으로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찬송입니다. 물론 지금의 어린이들에게는 쉽고 친근한 찬송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곡조는 21세기 찬송가 74장에도 온음을 낮게 전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셉 홀브룩의 찬송입니다. 송영웅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성결 교단에서 발행한 신중복음과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가운데 많은 곡을 처음 소개한 찬송가 책입니다. 일본 성결 교단에서 사용하던 찬송가를 번역한 곡들이 많은데요. 이때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드릴 찬송인 나의 마음에 수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도 이장 목사님이 번역한 찬송입니다. 작사 작곡이 맥케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만든 전형적인 복음성가인데요. 가벼운 리듬과 후렴의 복음성가적 표현으로 보아 미국 작곡가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동감리교회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릴 찬송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서울 모태 답장단이 찬양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자녀가 먼저 죽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가 쓴 찬송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감동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안양 시립합창단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레온의 찬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주화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산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Isaiah 49 verse 15.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Amen.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Isaiah 49:15. Amen. 해피 로드스 데이 에브리원.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해피 로드스 데이.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요. How was your service everyone? 예배 잘 들으셨어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Jeannie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and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Have you ever wondered, does God still remember me?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Sometimes when prayers seem unanswered or difficult seasons continue, we may feel forgotten, right?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요. 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잊힌 것처럼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But today, God speaks directly to that fear through Isaiah 49:15.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 그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What a beautiful promise. I will not forget you.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네, 그 안에서 우리 함께 Praise Praise 시작할게요. Here we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These words were spoken to God's people during a season when they felt abandoned and forgotten.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고 잊힌 것처럼 느끼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Just before this verse, 바로 이 앞절에서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합니다. God answers their pain with a tender picture of a mother holding her child.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에 어린아이를 품은 품에 안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대답하십니다. 어머니조차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요, 우리가 잊혔다는 뜻도 아니에요. Even when we cannot see his hand, we can still trust his heart.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We are never forgotten by the God who calls us his own.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자고요. 아멘.

Amen. Let these words remain in our hearts. I will not forget you.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There may be moments when we feel unseen, unheard, or alone, but our feelings do not change God's faithfulness.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또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God remembers every prayer.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Every tear, 또 눈물도요. And every step of our journey.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So whether, whatever we may face today, may we walk with this quiet confidence. We are remembered. We are held. We are deeply loved by God.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던지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고요.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또 주님께 깊이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고 묻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today, everyone.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정말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I'll be back next week, everyone. And have a wonderful week.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아퀴나스를 알아보지 못한 목욕탕 관리인이 거칠고 볼품없는 차림새를 한 이 아퀴나스의 모습을 보고 가난하고 무식한 불황자로 오해를 하면서 호통을 치고 빗자루로 밀쳐냈다고 해요. 그때 아퀴나스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아퀴나스야 이렇게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황급히 도망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천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거칠애와 위선적인 신앙을 보시고 똑같이 여기시겠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치중해서 경건한 척 포장하며 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내면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순간에 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아퀴나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이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 그리고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마음의 예배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연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자연 현상까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잘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듯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겉모습만 꾸미고 자기 죄를 모르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외식이고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어머니가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어머니는 아들이 위대한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신학교에 보냈지만,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무신론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종교인을 박해하게 되죠. 나중에 어머니가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계셨을 때 스탈린이 마지못해서 문병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슬퍼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참 안타깝구나. 차라리 네가 사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권력에 취해 있었던 스탈린은 어머니의 이 마지막 진심 어린 충고와 신앙적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예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예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부는 마치 자기가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경외를 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부부의 실상은 마음에 가득한 탐심과 허영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게 되죠.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화려한 종교적인 포장, 남들에게 보이는 거룩한 겉모습, 여기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의 숨은 죄와 위선을 회개하지 않고 거칠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그들은요,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와 종교적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날씨가 아주 맑고 평안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우린 괜찮아, 아주 잘 믿고 있고 뭐 잘 살고 있고, 아, 너무 좋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신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내면에 가득한 영적 파산과 추악한 죄의 실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거포장만 번지르르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들의 외식을 토해내겠다고 경고하셨죠. 세상의 날씨와 경제적 징조는 예리하게 분별하면서도 자기 영혼의 벌거벗은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슬프시게 해드리는 영적 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선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두 노인이라는 소설에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맹세한 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노인인 엘리셰프는 순례길에 오르기 전에 온갖 치장과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했는데요. 반면에 가난한 노인인 이핌은 출발 직전에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 가족을 발견하고 자신의 순례 경비와 먹을 것을 전부 나누어 주느라 결국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진짜 영적인 성지 순례의 의미를 깨달은 엘리셰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장소나 화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자기 죄를 애통해 하는 심령임을 결국 깨닫게 되었다고 이 소설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겉모습만 순례자의 옷을 입고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자신의 의를 뽐냈던 엘리셰프의 이 노인의 모습은 정작 자신의 내면의 죄와 이기심은 돌보지 못하고 외식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노인 이핌처럼 그렇게 겸손과 진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예수 손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예수손 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의 죄를 보지 못한 외식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완벽한 종교인으로 보였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옆에 있는 이 불쌍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 외양과 도덕적 스펙을 치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교만과 위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세리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고백한 세리가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와 타이틀로 반짝반짝인다고 할지라도 내 안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거칠에만 취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가장 큰 부인이며 가증한 위선이다. 저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늘 날마다 정직한 삶,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지막 곡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시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 어느 부부에 남편은 청각장애인이고 아내는 시각장애인인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을 못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요. 남편은 듣지 못했으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수 없었대요. 어느 날 마을에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부부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 부부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어 장애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당신이 못생겼을 줄이야. 그러자 남편도 외칩니다. 아니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끔찍했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구먼. 둘 다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줍니다. 부족한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고요. 많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 내 삶 그대로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그 영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나의 삶 그대로를 진정한 감사로, 찬양으로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시와그림의 감사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사랑나무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앞선 두 찬양 모두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좋은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게 다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C5 월십이에요.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노인팅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고요,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구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악착같이 죄를 끊어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루터가 이 말을 남긴 진짜 이유는 사람의 종교 행위나 외적인 반성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시 몰드윈의 Time and Time Agai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웹앤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hea Norman의 Tea So Sweet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arah Groves의 He's Always Been Faithfu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레인보우 브릿지의 주님은 내 호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나 주의 도움받고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이어지는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만 가득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천국과도 같은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세상에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천국과도 같은 삶일 겁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을 버리고 천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KBS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사연들,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북한 땅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과 남한의 자세한 월요일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0: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태어날 나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네, 제가 살았던 그 마을이 DMZ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알아버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살아갈 나라를 선택을 했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생활이 더 저에게 감사함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도 세뇌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이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나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열성분자였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뭔가 노동당 그에서 가르치는 걸 착착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어느 날 산에 약초랑 이렇게 캐러 갔는데 전단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전단지를 보는데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그리고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트 속에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김정일이 과연 신인가? 그가 신이라면, 그렇게 위대하다면 북한을 이 상황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정말 몸이 약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살이 다 빠져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들이 과연 정말 신에 가까운 뭔가 그런 인물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하나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백두산 답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백두산 답사를 간다는 거는 그래서 나름 열성분자들을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백두산을 쭉 걸으면서 중국 국경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는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매일 배웠는데 중국을 보니까 이 북한의 상황이 정말 앙상하게 산에 그냥 나무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은 산 같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로구나. 저게 중국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또는 뭐 정치랑 얼마나 잘했으면.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그냥 신앙이 없거나 그러다 보면 가장 그 밑에 심리적으로 그걸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저 중국, 아, 저놈들, 이러면서 저랑 같이 갔던 학교 동기들, 다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아, 저 똥대놈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우리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왜 저걸 비판하나? 난 저걸, 내가 이 땅을 내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는 이상 나는 북한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거다. 이렇게 제가 거기서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쭉 복무를 하는데 뭐 열심히 했어요. 군대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뭐 빛이 안 나더라고요. 똑같이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는 뭔가 노동자, 그 노동당의 그 연줄이 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안 됐을 때는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저는 참을 수가 있어요. 네, 참을 수가 있는데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제가 앞으로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 민간인으로 살아갈 때 걱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근데 제가 일을 해도 일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수를.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땅을 이걸 바꿔야지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은 모든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은 정치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한국행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랜 시간 없어지면 알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하고 고민하다가 DMZ로 가야 되겠다는 오랜 고민을 했어요. DMZ 앞에까지 이렇게 왔죠. 와서 제가 그 전에 제가 한국 갔다 오겠다고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난 이 땅은 진짜 못 살겠다. 저희 형은 뭔가 본 게 크게 없어요. 저는 북한에서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많은 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버린 거죠. 근데 제가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뭐라 미쳐가지고 네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멸살되고 네 생각은 달걀로 바위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노예만큼도 안 되는 땅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발피더라도 한번 난 진짜 대들고 싶다. 달걀이 되더라도 나는 바위를 때리고 싶다. 내가 먼저 달걀이 돼서 바위를 때리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두 명, 세 명이 생겨서 깨진 달걀이 바위를 덮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DMZ 철책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형하고 헤어져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DMZ 넘어간다는 게. 앞에 불빛이 쫙 있고 그리고 철책 있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냥 계속 밟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미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래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디엔가 신이 있다면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고 이제 선택한 이 길이 저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길이 틀리지 않고 옳은 길이라면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눈물을 진짜 펑펑 흘리면서 십자가를 딱 그었어요. 긋고 그 다음에 출발을 했죠. 제가 뭐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왔어요. 전 DMZ 넘는데 3시간이 안 걸렸어요. 네, 북한을 딱 떠나서 3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철책 앞에까지 가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군인들이 저를 다 발견하고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남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귀순 유도를 해서 제가 철책 앞에까지 갔죠. 가니까 총 들은 군인들이 쭉 뛰어나오더니 저를 이제 쭉 감쌉니다. 감싸는데 또 그렇잖아요. 뭔가 그래도 비장한 각오를 품고 온 놈인데 제가 거기에 뭔가 쭈글탱이처럼 모습을 보이면 이게 가오 빠지잖아요. 옷깃이랑 좀 이렇게 좀 바로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찍어서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쭉 꺼내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비들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치도 망설임 없이 저는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왜 묶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대꾸를 못하고 묶여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딱 꺼내려고 시작을 할 때 그런 말 하지 마 하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판문점으로 우리가 보낼 거야.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 그러는 거예요. 참 막막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 여기 와서 제 혼자 살면 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떡해요? 네. 그런 마음에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판문점으로 보내겠대요. 여기서 안 살면. 판문점으로 보내겠다는데 제가 거기다 더 뭐라고 해요. 판문점으로 보낼 것 같으면 날 죽여서 넘겨라. 그럴 일은 없다. 하다가 제가 살겠다고 그 다음에 네,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5년 동안 쌀밥에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뭔가 주변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너 하나님 믿어봐라 이렇게 권하실 때 아니 내가 주체 세상도 안 믿었던 놈인데 그걸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이랬어요. 사실 그 김일성 그 시스템이 우리 하나님 그 성경을 똑 따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내가 그걸 왜 믿냐고 이렇게 대꾸를 했죠. 그리고 쭉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힘들었거든요. 사람들 만날 수 없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운이 빠질 때마다 제가 왔던 철책에 갑니다. 철책에 가서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철책을 넘어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눈물이 비오듯 쏟아내립니다.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이거는 내 용기로 또는 내 선택으로 온 게 아니로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그런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처음에 성경을 폈을 때 졸리더라고요, 상당히. 지금도 졸려요, 사실. 네, 지금도 제가 성경을 완독을 못했어요. 졸려가지고. 노동당에서 성경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거든요. 성경 보지 마라. 성경을 아주 그냥 최고의 불원서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 궁금했어요, 제가. 대체 성경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 노동당이 이렇게 무서워할까? 그리고 와서 제가 성경을 펴봤는데 졸리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마음에 와닿던 그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준비를 할 때 저에게 교무부장 선생님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 그 불신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싫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삶을 통해서 아니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만 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도 있고 제가 또 아는 형이 있어요. 형이 이번에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여기 한국에서 그분도 보니까 아니 내가 저 형이 믿는 신앙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직도 믿어지진 않거든요. 네, 저는 과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과학. 어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제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살아나야 예수님이 그때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과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게 논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부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알았던 형 그리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나도 삶을 살아갈 때 최소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뛰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97.7%에 이르면서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관리 체계와 수감자 관리 방식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고품질 제품을 사주는 이른바 골든 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로 한국 문화를 접한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유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개된 이란 공습과 관련해 공격이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군은 지난달 30일 약 한 달 만에 이란을 공습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추가 타격에 나섰고 이란 역시 미군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 기뢰 투하 시스템 등을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기뢰 투하용 로켓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매우 강력했다며 미국은 원할 때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언제 봉기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는데 관련 질문에 이란 정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개전 당일에도 공격이 끝나면 정부를 접수하라는 취지로 이란 국민들에게 사실상 정권에 맞선 봉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2% 오른 배럴당 $90 2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인데요. 브렌트유 역시 4.6% 오른 배럴당 $94 6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8%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5.2%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독일 10년물 금리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았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4%로 넘었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3.99% 급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도 2.85%, 대만 자치안 지수도 1.67%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마이클 크라시오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일본 과학기술정책 담당상과 만나 일본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의 첫 국제 파트너로 참여해 AI 분야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미일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났는데요. 일본은 앞서 5,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했고 석유와 가스 수출 시설, 화력발전소,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등 구체적인 사업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G20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스콧베선 트 미 재무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미일 동맹과 거시경제,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나 증가했는데요. 월간 수출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수출은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93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의 97.7%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올해 남은 넉 달 동안 약 3,066억 달러를 더 수출하면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데 월 평균으로는 약 766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최근 월간 수출이 9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 성과를 두고 지난해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 벽해라고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 3% 복귀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경우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한 단계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와 관리체계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9차 당대회 이후 정치범 수용소의 관리와 수용, 경비체계를 국가정보국 산하로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상급기관에서 현장관리기관까지 이어지는 지휘보고체계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문건에서 정치범 관리소라는 표현을 줄이고 수감자를 사상범 수용자 등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으며 각 관리소의 기존 번호와 관리구역 체계도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수감자 전면 재등록 작업과 관리구역 재편을 진행하면서 개인별 전자관리 계정을 만들고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갱신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또 중대 사상범이나 체제 전복으로 분류된 수감자들을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이른바 체제 전복 특별 수용 구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특별 수용 구역이 기존의 완전 통제 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데다 추가 파견을 위한 모집도 이어지면서 김책과 회령, 길주 등 일부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려면 출신 성분과 사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여부도 최종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배우자와 자녀를 북한에 남겨둔 기혼자를 우선 선발해 해외에서 이탈하거나 탈북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장사 역시 환율 상승과 미천 부족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들이 오히려 해외 파견 자격을 얻기 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저출생이 이어지는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이른바 골든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비타푸드 아시아 2026에는 80여 개 국에서 650개 이상의 기업과 1만 6천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코트라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동전시관을 운영하고 독립부스를 설치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참가 기업이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이 기존 어린이용 건기식과 비교해 맛과 식감, 체형, 포장 방식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나 중산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녀 한 명에게 더 좋은 제품을 사주려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세계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해 36억 달러에서 2033년 약 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다만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해외시장 확대의 부담으로 꼽히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인체 적용 시험과 기능성 자료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과 프리미엄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과 취업까지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한국 전통 건축물과 태극 문양 등을 본뜬 서울문 거리를 중심으로 고려인 식당과 K-뷰티 매장, 한국식 디저트 카페가 들어서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K-POP과 K-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어를 익힌 뒤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 화장품 기업과 한국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파라비 국립대에서도 한국학을 전공하며 한국 기업 취업이나 외교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춤을 배우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K-POP 댄스팀이 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류가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 학습과 유학,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와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에서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1도, 강릉 20도, 춘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대구 22도, 광주 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부산과 대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9도, 평양과 개성 18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0: 개성 28도, 평양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 함흥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 새벽 시간, 새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밤중 또는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이겠네요. 자, 이렇게 이 방송을 깨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0772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힘을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통일의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또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통일이라는 큰 대업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이런 문자들,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노동자분들, 또 북한 주위 노동자죠. 또 탈북민 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마 참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반응과 그 마음 전하는 편지와 엽서 오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함께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죠. 일본의

0: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오늘도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남한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언어의 차이를 경험했던 얘기들도 해주시고 이 3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 무수한 과제들, 헤쳐나가야 되는 그 도전들에 대한 나눔을 주셨어요. 근데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그런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 그 가운데 와, 이 부분은 정말 북한이랑 다르다라고 느꼈던, 와 이건 정말 다르다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제가 삼국에서도 살고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이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1: 네.
0: 이제 완전히 사회가 외국인 겁니다. 예. 한 민족이지만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1: 같은
0: 예.
1: 기역, 니은, 디귿을 쓰지만
0: 예, 맞습니다.
1: 네.
0: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이제 모든 것이 생소한 거죠.
1: 아.
0: 예.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지만 입는 문제,
1: 네.
0: 예, 입는 문제나 이제 먹는 문제,
1: 네.
0: 예, 이런 데서 이렇게도 먹고 사느나, 예, 그렇게 하고 이 저 북향민들이나 다른데 삼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살지만 딱 오면은 이 나이 차이에서 얼굴에서 확 표현이 나는 겁니다. 이제 주름도 없고
1: 네. 예.
0: 한 40대다 하지만 한 30대나 20대 돼 보이고 60대 돼 보이는 60대 분이시지만 한 40대 정도 보이고. 예. 근데 우리 저희들은 이제 딱 넘어오는 그 딱 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데서 이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남한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그 함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은 정말 전쟁터와 같구나. 예,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기본 사람이 가져야 할 것, 가지고 써야 될 것도 많고,
1: 네.
0: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예,
1: 네.
0: 공동체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다 하지만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
1: 하나님 외에는.
0: 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있던 스트레스도 함께 다시 풀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1: 네.
0: 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거나, 정말 이거는 보잘 것 없는 거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 어느 점에서나 다 같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너무 힘든 거죠. 우리 북향민들로서는 정말 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디기도 힘들고, 내가 배겨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1: 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 몇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0: 예, 맞습니다.
1: 내가 이겼다.
0: 예.
1: 라고 하신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에 계신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0: 분명 그러실 테고 예. 선생님처럼 중국에서도 예. 몰래 이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이곳에 와서도 저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전파로 이렇게 만나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선생님.
1: 아멘.
0: 네. 이 소망 가운데 이런 전쟁 가운데도 영적 전쟁 가운데 아직 3개월 차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이곳에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나실까요, 선생님?
1: 당연하죠.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까지 인도하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창조하시고 저희 모자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정말 꿈만 같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굵은 눈물이 출출 떨어지더라고요.
0: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했을 때 어떤 분일까요?
1: 나에게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정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짜 저의 돈이 되시고 예 저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픔에 더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신실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0: 그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중국에 계실 때 만나셨잖아요.
1: 예.
0: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 자신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으세요?
1: 저희 몸에 있던 모든 이 육체적 질병들이 정말 다 가셔지다시피 했습니다. 다 치유가 됐고 가정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 예, 이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 마음의 상처나 이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짓누르고 죽이는지 제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0: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예.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예. 감히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 없죠.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 그 누구도 그 어떤 신 인간도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0: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 되시는 하나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꼭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특별히 북한 땅에서 이 방송을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라는 물음표를 스스로 가지시고요. 그 물음표를 꼭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면 답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또 소망, 소명, 비전이라고 하죠. 어떤 내일을 그리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 그것들이 너를 뒤덮지 못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걸을 때 내가 태워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로 이 새벽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 오는 이 모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벽녘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벌써 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지 이사오신지 10여 년 차셔서 이제 선선한 가을만 되면은 저희가 뭐 어디 떠나곤 하는데 이미 국내 여행이나 국외 여행이나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외국에도 많이 다녔죠. 외국도 많이 다녔고 한국도 많이 다니지만은 또 더더욱 많이 다니는 곳이 그래도 북한이 바라보이는 북녘 우리 남쪽으로 말하면 북한 휴전선 지역 그 근처에 많이 또 가보곤 해요.
0: 네.
1: 그쪽 보게 되면 전망대들이 많잖아요. 강원도 고성에도 통일 전망대가 있고 이게 또 파주에 오조산 전망대 있고 임진강에도 또 전망대. 하여튼 곳곳이 전망대가 있어요. 북한이 바라보이는 전망대가.
0: 네.
1: 네, 그렇게 이제 또 다니기도 하고 참 이 국내외로 많이 다니죠. 북한은 여행증명서 때문에 또 여권이라는 건 일반인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해외 나간다거나 북한 국내 안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데
0: 네.
1: 참 이 대한민국 오니까 너무 홀홀 나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자유의 몸으로 우리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우리 대표님의 여정 가운데 네. 오늘 또 너무 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임진각 곤돌라 관광과 제3단굴 입장료로 2만 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임진각 곤돌라랑 제3단굴이라고 해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여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녘 땅에 보이는 인근 지역이죠?
0: 그렇죠. 임진각이면 북한이고 개성 있잖아요.
1: 네.
0: 개성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1: 어,
0: 개성공단이라고 옛날, 그 전에 그 남북한이 거기서 같이 일했던
1: 맞아요.
0: 공단 있잖아요. 그 가는 도로가 있는 게 이제 임진각이 되거든요.
1: 네.
0: 그 임진각은 또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포로교환을 했던 위치기도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북한이 많이 보이거든요. 개성까지 보여요. 개성 시가가 보이고 개성 공단했던 것도 보여요.
1: 어.
0: 예, 그렇게 이제 북한 쪽이 보이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보면 황해도 쭉 그 주변도 다 보이고.
1: 네.
0: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북에서 온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8월 15일 때면 보통 이제 예, 그때 명절 휴무가 있잖아요.
1: 네.
0: 그때는 차를 끌고 이제 그로 가서 북한 쪽 바라보면서 뭐 어머니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광도 하고 그러지요.
1: 네, 네. 진짜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저도 고성 지역이랑 강화도 지역이랑 곳곳에 가서 봤는데
0: 네.
1: 거기가 이제 전자망원경도 있잖아요.
0: 있죠. 네.
1: 근데 그걸로 보면은 자전거 타는
0: 다 보여요.
1: 주민이나 네.
0: 일하는 것도 보이고
1: 그쵸?
0: 네, 사는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
1: 네.
0: 강아지 다니는 거 다 보이고
1: 저는 그 들판에서 누워 계신 주민분도 본 적 있어요.
0: 글쎄 맞습니다. 군인들도
1: 맞아요,
0: 동원
1: 맞아요.
0: 다니고 하는 일하러 다니고 하는 게
1: 초소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군인도
0: 맞아요,
1: 본 적이
0: 보여요.
1: 있는데 참 마음이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대표님.
0: 그렇죠. 한 번씩 가서 볼 때마다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옛날들이 다 추억이 다 떠오르죠. 예, 근데 그래도 또 좋은 게 뭐냐면 한쪽으로 마음은 또 이렇게 막 슬프고 또 이렇게 좀 뭐 우울해지더라도
1: 네.
0: 또 그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은 또 너무도 이제 관광지로 잘 꾸려놨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친구들끼리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곤돌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이 곤돌라를 이제 삭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1: 네.
0: 삭도 여행이죠. 공중에 이제 줄 매달라 가지고 그게 이 비무장지대 쪽 그쪽으로 지나서 안쪽 뒤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1: 삭도.
0: 왕복으로. 예.
1: 근데 정말 다르네요. 이름.
0: 북한은 예, 북한은 삭도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케이블카 이렇게도 그쵸. 말하는데 곤돌라가 이 케이블카를 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 그 밑에 케이블카 밑에 있잖아요.
1: 네.
0: 밑이 내려다보기 유리가 돼 있어요. 완전.
1: 무서워요. 저는.
0: 네, 고강도 유리가 돼 있어요. 그 내려다보면 완전히 아찔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울쭉했던 마음이 어디서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막 놀다가 오기도 하고 또 그날 갔을 때 우리가 삼당굴이고 주변이 가까이 있어요. 한번 가면 삼당굴도 같이 가보곤 해요.
1: 네.
0: 이 삼당굴은 이제 북한 군인들이 북한 군에서 예, 한국에 침략하기 위해서 땅으로 이제 그 군대들이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굴을 파다가 우리 한국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적발하고 나서 차단시켜놓고 우리 땅 안에 들어간 그 구간만큼만은 지금 막아놓고 관광지로 지금 잘 꾸려놨어요. 그러다 보면 북한 군인들이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 굴을 뚫으라고.
1: 그렇죠.
0: 예, 근데
1: 몰래.
0: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굴 뚫는 기술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 굴이 좀 협소해요.
1: 네.
0: 예, 근데 그래도 무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굴을 만든 건데 거기에 가보고 나면 한쪽으로 좀 서글프죠. 아직도 이렇게 예, 침략 야망을 가지고
1: 네.
0: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김씨 3대 세습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가 하는 건 예, 정말 또다시 새삼 느끼는 거죠.
1: 참 이런 얘기 가운데 저희가 지금은 장벽이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안쪽에서만 볼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이야기들이고 터전들이잖아요.
0: 네.
1: 얼른 또 장벽이 무너지면 서로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지난날의 흔적들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감정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0: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체를 그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1: 네.
0: 북한 지역은 참 이제 어둡고 컴컴하고

0: 커먹고 뭐 삶의 약동이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 쪽에는 그래도 관광지를 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먹거리 식당도 있고 공원도 꾸려놓고 엄청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 유흥지처럼 와서 봐요. 이제 그 어린이 공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타는 이런 놀이기구도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남과 북은 차이가 너무도 심하고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꾸려져 있는데 북한은 지금도 그 침략 야욕 한마디로 네. 김씨들을 위한 유교전쟁도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군과 미군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도 맞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전쟁을 미군하고 한국이 일으켰는데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북한군이 서울을 먼저 침략에 들어왔을까.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와보니까 맞더라고요.
1: 심지어는 그 광복절 때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광복절도 그 김씨 일가의 네.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면서 그렇죠. 만든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날을 마치나 김일성이가 해방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라가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마치나 지금 그 소련군과 김일성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다. 가짜로다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인터넷을 지금 막는 이유가 그런 진실이 이제 밝혀질까 봐 그런 것도 알게 될까 봐 지금도 가짜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1: 이렇게 저희가 관광으로서도 열려있는 임진각이나 네. 제3땅굴을 우리 대표님께서 다녀오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깨어져야 할 부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그만큼 통일됐을 때 우리가 같이 서로 다니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개발될 관광지들도 참 많은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깨어지고 개발되고. 네.
0: 그렇죠.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북한 땅에도 이제 8.15 되면 북한 많은 주민들이 그 근처에 나와가지고 우리처럼 좀 여러 가지 이제 곤돌라 관광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놀이기구에서 놀면서 네. 남쪽 바라보면서 통일을 기원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전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참 그리고 이분도 이제 가보면서도 느낀 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 오는 이유가 그 관광하는 그 관광 비용 자체가 또 너무 저렴하잖아요. 사실은
1: 그쵸.
0: 지금 우리가 이제 곤돌라 관광하는 게 그 케이블 타고 갔다 오는 것도 12,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땅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9,000원밖에 안 돼요. 도합 합치면 그래서 2만 원 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뭐 한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그 네. 일하는 걸 시간적으로 좀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두 시간밖에 두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 가서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1: 그럼요.
0: 그래서 명절 때 보면 한국 분들은 자가용차를 끌고 온 가족이 그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놀러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참 이게 우리는 일하는 가치가 너무도 크구나. 한 사람이 한 달 일하면 그 일한 돈 가지고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크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 남과 북의 그런 간극 가운데는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사실 기도와 말씀뿐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또 이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시편 85편의 10절 말씀. 궁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 참 이 말씀을 아니. 제가 오늘 이번에 갔던 그 임진각을 좀 놓고 봤을 때 보면
1: 네.
0: 참 우리 한반도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체제로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 곳은 풍요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데 비하면
1: 네.
0: 한쪽은 지옥 같으면서도 너무도 이제 어렵고 힘든 삶을 누리는 그걸 이제 목격하면서 참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북한도 지금 정말 모든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1: 아멘. 남과 북 사이에 정말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간극, 그 거리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과 의와 화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그 소망처럼 하나 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0: 네.
1: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9월 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하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에서 23도로,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20mm로,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봉이었습니다.
1: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힘과 성공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평생 곁에 두며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백성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잊어버리면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남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고픈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은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 양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고 싶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말 잘하고 스펙이 화려하다고 왕의 자격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단지 조건과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사람도 성공도 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스펙과 성공,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나요? 내 인생의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둘째, 세상의 힘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해요. 당시 병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죠. 세상 왕이라면 당연히 강한 군대를 갖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달라야 해요. 군사력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요.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그 힘을 더 의지하기 쉬운 까닭입니다. 더구나 병마를 얻고자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힘을 얻겠다고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예전에 의지하던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지요. 돈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세상 방법과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는 아내와 은금을 조심하라고 해요. 아내는 당시에 성행한 정략 결혼을 말하지요. 솔로몬은 결국 이 말씀에 걸렸어요. 많은 아내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든든히 하려 했지만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은금은 경제력을 뜻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는 것을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많이 가져 미혹되는 것보다 복일 수 있어요. 세상 왕은 군사력과 외교력, 경제력이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마음을 미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쌓아두고 싶은 병마와 아내, 은금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셋째,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왕이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고 해요. 왕이 직접 말씀을 베껴 쓰라는 것입니다. 왕도 주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한낱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해요. 잠깐 읽는 게 아니라 평생입니다. 왕은 결정할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사람도 세워야 하고 전쟁을 판단해야 하고 수많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기 경험과 총명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해요. 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평생 배워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믿음도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왕의 가장 큰 위험은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말을 들으니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평생 읽으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의 처세술을 먼저 찾습니까? 말씀을 먼저 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가족과 지체 위에 군림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인정이라는 세상 왕을 좋아한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다 보니 제 판단들은 다 옳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회사에서 금방 인정도 받으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눈을 감았고 접대를 위해 음란의 죄도 행했어요. 인정 중독에 빠져 저의 모습을 숨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에 괴로웠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을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하며 돈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지요. 제게 친형이 있는데 형은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해 사채까지 쓰며 빚쟁이 신세로 쫓기게 되었어요. 형은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힘든 마음들을 다 털어놨고 그제야 가족 구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던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과 공동체 덕분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형은 정말 외롭고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에 형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형과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지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의 우선된 임무라 하세요.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과 억울함으로 세상 성공을 기준 삼고 살던 제게 형이 망하는 사건을 주셔서라도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이제는 힘과 물질이 아닌 말씀과 성령을 구하며 가정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친형에게 매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펴고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세상의 병마와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평생 옆에 두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므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돈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저희입니다. 힘든 사건 앞에서 말씀보다 사람과 돈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완악함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의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서 이 실상은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믿고 이 땅에 낳고 천하에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 보고? 우리들 보고. 우리들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가짜야.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승천하고 재림할 걸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죄의 속성의 본질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요. 그거를 확실히 갖는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

0: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요. 신학자들 도전 받으시오. 당신들도 지금 무릎 꿇고 철야해 보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식이 충분한 것이 말씀하여서 가슴에 대해서 통곡을 해보여.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성경을 증거를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황이 성베드로의 대성당의 신축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로서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면제부. 나는 목회를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으나 교회 지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돈 뜯는 목사가 못 쓰는겨. 이 면제부가 똑같은 거예요. 507년에 그런 면제부로 인해서 개혁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제, 신부님 앞에서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그래 세계에서 너 용서해준다 돈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직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부패된 507년 전에 그 부패된 성직자의 실상이 오늘날 세계적인 우리 저를 포함해서 성직자들이 이런 범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아까 얘기했던 교황이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강조한 거요. 교리로 인해서 막 한 거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친이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요.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기도드리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오늘 내용은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빛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실 때에 간혹 논이나 밭 이랑에 깻잎이랑 꽃이 같이 자라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면 그냥 짜투리 땅도 아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랜 세월 농사지어온 농부들의 진짜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전통 농업에서는 혼작이라고 부르지요. 주된 작물을 심고 그 주변이나 논두렁, 이랑에는 다른 작물을 함께 심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논 안쪽에는 물이랑 영양분이 풍부해서 벼가 자라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랑은 물이 오래 고이지 않으므로 콩이나 깻잎한테는 오히려 그게 알맞다고 하지요. 중심에는 중심에 맞는 게 있고 주변에는 주변에 맞는 게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논 농사를 지은다고 하면서 정작 주 작물인 벼는 그대로 놓아둔 채 이랑의 콩을 더 크게 키워보겠다고 그쪽에만 신경을 집중한다면 큰일이 납니다. 그동안 잘 관리해오던 물관리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거름을 주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잡초를 다루는 순서도 꼬이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되면 콩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벼 농사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중심을 잃으면 주변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논 농사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 삶에도 반드시 먼저 붙들어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게 되면 주변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그런데 만일 중심을 놓친 채로 주변 일만 붙잡고 살게 될 때에 마음도 흔들리고 삶의 질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순서를 바꿔서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벼보다 콩에 더 마음을 쏟는 일이랑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논 농사가 상징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에 내 곁에서 함께 표류하고 있던 존 하퍼 목사님이 내게 물었습니다.

0: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그때 다급한 소리로 예수 믿으시오 하고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잠겼다가 한참 후에 물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분이 또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곧 예수를 믿으시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에 들어간 후에 다시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순간에도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어찌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젊은이는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동기를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이지요.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를 지었을 때 숨거나 피하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 저녁 확연히 달라진 새벽 공기에 감사하며 아침을 맞습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니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도 주의하시며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건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나라도 안정되고 가정과 사회도 더욱 편안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답이며 또 길인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에 예배해 드리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9월 7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0: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는 크게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89절부터 96절까지 첫 번째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알파벳 순으로 하면 이제 12번째 순서 연이 되고요. 이게 이제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에서 출발을 합니다. 라메드. 그리고 이제 이 89절부터 이제 9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묵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97절부터 이제 10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시의 이제 13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멤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멤으로 시작하는 13번째 연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편 119편 89절부터 이제 가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굳게 섰다는 건 굳게 서 있다, 이미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라는 의미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하늘에 굳게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온 우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온 세상을 붙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죠. 자,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말씀으로 세우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시면서 뭇 가운데 땅이 드러나라고 선포하시죠. 자,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말씀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땅이 항상 있사오니, 말씀이 땅을 세웠는데 이 말씀이 낡아지고 무효화돼서 땅이 나왔다가 다시 꺼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은 계속 나와 있는 채로 이제 있는 거죠. 땅을 세우셨다.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붙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선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92절에 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게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법이라는 건 뭐냐? 이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91절에는 이 주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규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결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창조 질서를 선언하시고 그대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결정이라는 의미의 강조를 이제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9편의 말씀을 다양한 특징을 가진 용어들로 사용을 하죠. 그게 이제 말씀, 그 다음에 법, 그리고 규례. 법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말하고, 여기서 규례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결정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 법은 단순히 변함없이 영원히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을 붙들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 법을 붙들고 그 법을 묵상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쁨이 없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금방 비관적인, 금방 충동적인 삶으로, 금방 방탕하는 삶으로 빠져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망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붙들기 위해 나오신 겁니다. 자,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자, 여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 합니다. 그 앞에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은 토라, 계시, 계명의 전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 법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탁한 일종의 사명, 임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선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말씀을 행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사명감, 이제 거룩한 부담과 의무가 생기죠. 자, 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이 사명과 이 의무감 또 부담감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기 위해 사는 거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사는 거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만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나를 그 다음에 구원하소서. 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박해받는 상황인 겁니다. 자, 95절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냐?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자, 고난과 박해 상황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지만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만을 생각하고 집중한다는 것이죠.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시니이다 그럽니다. 자, 다시 그 앞에 보시면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자, 나는 뭘 생각합니까?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자, 여러분,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증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이제 말씀, 규례, 그다음 법, 그리고 법도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증거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이건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인데 이 증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고 공적으로 선언하신, 언약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증거라고 하죠. 증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왜? 이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증거를 담은 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같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증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증거하고 또 공적으로 그분의 언약을 선언하신 것.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막 멸하려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이 악인들이 여러분 우리를 고통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죠. 그럼 비방을 받고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큰 저 녀석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 정말 그런 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을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 그래서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악인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증거들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그럽니다. 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심히 넓으니라. 이거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적용되고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모든 유한한 것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붙들고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라메드 시편 12번째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들, 규례, 법, 법도, 증거,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세워가는가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알파벳인 맴. 우리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나를 영원토록 붙들어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다 보니 이 말씀이 좋고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신앙 생활은 단순히 그냥 말씀 붙들고 지키고 해야 할 거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자, 97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여러분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죠. 즐거움. 자, 이제 즐거움에서 이제 어디로 발전합니까? 사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우니 여러분 사랑하면 어떡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예. 붙들고 또 붙들고 싶고 이게 늘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그 붙들고 사는 방편이 뭐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렇게 하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이 시편 1편에 보면 묵상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도다. 여기 나나주 3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것. 묵상한다라는 것. 히브리인들에게 묵상이라는 건 뭐냐? 계속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이제 나에게 자근자근한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용히 있는 걸 생각하는데 묵상은 읊조리면서 막 몸을 이렇게 흔듭니다. 막 히브리인들 시편 갖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흔들어요. 앞으로도 막 흔들기도 하고 옆으로도 흔들기도 하고 자기를 이제 깨우면서 온 몸으로 나의 이 존재에 선포하는 거죠. 내가 읊조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일 예배 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일종의 묵상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기도가 내 안에 울려 퍼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고 여기는 거기서 더 나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종일 읊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0: 1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자, 앞서 시편 119편 이 89절부터 우리 보았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러죠. 영원하다. 말씀의 영원성. 그러니까 98절에 이 계명들이 항상 계신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한다. 왜?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늘 읊조리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관통하며 읊조리고 울려 퍼지면 이 말씀이 나를 98절 후반절에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럽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죠. 그래서 원수의 잔꾀를 이기는 하나님 경외의 마음. 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자, 주의 증거들을 어떻게 해요?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리보다 나으며. 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내 주변에 나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해줬던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고 붙드는 것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그 노인은 뭡니까? 지혜가 축적된 분들이죠. 자, 인생에 많은 지혜가 축적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고 내 안에 울려 퍼지게 하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는 거죠.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면 악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 늘 노출돼 있죠. 그때 항상 나의 발을 금하여 멈추었다고 그러죠.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며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회고하며 10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질근질근 씹어 읊조리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맛이 너무 달달하는 거예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내 마음에 아주 달콤한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명철하게 되었다. 뛰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영원부터 계셨고 우리의 인생과 피조세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뭐하게 되느냐?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죠.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천지만물이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규례로 운행됨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따라가는 아침, 고난 중에서 넉넉히 그를 살리신 주님의 계명이 심히 넓다는 그의 고백과 표현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며 은혜를 기대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이 스승의 가르침이나

선배들의 명철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익히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일평생 그를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셨죠. 대단한 경험이요, 또 발견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모든 환난과 고통의 골짜기도 묵묵히 인내하며 넘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이 모두 이 약속의 언약 아래 더욱 든든해지기를 간구하는 아침이고 싶습니다.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늘 읊조리는 사람이 묵상인입니다. 소가 온종일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읊조리며 기뻐하는 하루 또 한 주 되십시오. 9월 7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와 합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사람들에게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계명이 제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해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제7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 간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 외의 존재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중한 죄로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거룩해야 될 가정이 죄로 인하여서 깨지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4장 3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카 4장 3절, 일단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어라. 그리고 이 간음하는 것을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해한다는 말은 속여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형제를 해하지 마라. 속여서 빼앗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분이시다.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를 빼앗긴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여러분 8절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이 간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학자가 간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달콤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죄. 달콤하지만 순간 달콤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죄가 간음이다. 여러분 잠언 7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간음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어떤 여자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젊은이를 꿰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멀리 장사하러 나가서 보름은 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나 혼자 있는데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 가지 말로 유혹의 입술로 이 젊은이를 꿰었을 때 22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그 걸음이 그 길이 즐거운 것 같지만 실상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과 같은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2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유혹하는 음녀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이 필경 그 간을 꿰뚫을 것이다.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그리고 필경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이 죄인 것은 알지만 그 참상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합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이 이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 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자신을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간음은 달콤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죄가 간음입니다. 먼저 자기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의 죄를 안 범하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죄에 팔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기의 영혼이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간음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뱃속에 들어있는 이 밧세바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우리아의 아인 것처럼 꾸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다윗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이가 만들어졌으니 이게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만 사람이 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와 밧세바와 함께 밤을 보내게 하는데 충직한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 부하들과 내 동료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내 아내의 품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겠느냐?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부인과 함께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터로 다시 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는 것을 꾸미는 것은,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틀렸구나. 그래서 밀서를 씁니다. 전쟁 책임자에게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험준한 곳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살인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철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악에 팔려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뒤집어 얘기하는 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간음의 죄에 빠져있을 때 그에게는, 그의 영혼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지고 정직한 영과 그리고 정한 마음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간음은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깨트립니다. 두 번째로는 간음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간음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할 때에 둘 사이에는 마귀가 역사해서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그 범죄하는 영혼도 자신과 동일하게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깨집니다. 간음을 행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철저하게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을 통해서 그 권속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과 은혜가 간음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닫혀버리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십계명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 십계명에 매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십계명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선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음을

배우자 이외에 결혼관계 외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행동을 가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으냐? 그리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사별하고 혹은 누가 보기에도 노년에 있어서 성욕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에서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춘과 같은 행위는 괜찮으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은 매춘과 같은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지금의 그리스의 코린토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항구에서 중앙을 바라보면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그 평평한 봉우리 위에 신전이 있습니다. 아크로 고린도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풍요와 다산과 쾌락과 축복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있어요.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끝나고 나면 풍요와 그리고 축복, 쾌락을 상징하는 성적인 행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전에 믿기 이전에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성전 창기들과 관계했던 그 모습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성전 창기들과 함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행을 버려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성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집니까? 안 그렇죠. 몸은 쇠약해지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즐거움을 위해서 매춘을 하면서 특정한 사람과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의 말에 의하면 성관계는 단순히 몸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함께 존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오늘 바울사도가 언급한 창조의 원리가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육체적인 관계는 육체의 하나 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깊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둘이 합하여라고 했을 때 이 합하여라는 말은 악요로 둘 사이를 붙이는 것과 같은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몸만 섞었어, 몸만 하나 됐어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벨론이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음란에서 그리고 매춘에서 그리고 악한 음행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와 음행에 빠진 영혼은 좀처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이 놓아주지 않는데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와 악한 음행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합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합하여야 할, 우리가 합하여야 할 대상이 창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에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깨진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깨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친구야, 내가 너를 믿고 말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죄에 빠졌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여러분, 곰팡이가 어디서 잘 자랍니까? 어둡고 습한 곳에서는 곰팡이가 잘 자라요. 그런데 그 어둡고 습한 곳에 햇볕이 비치고 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곰팡이는 사라져요. 우리가 죄를 숨기고 혼자 이렇게 지니고 있고 하면 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습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곰팡이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햇볕과 바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성령의 바람이 그 심령 가운데 불 때 우리는 그 음행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갈라놔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상처로 인해서 보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니까 육체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분쟁,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즐거움을 갖게 하셨어요. 부부 관계 안에서만 즐거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잠언 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우물은 아내와 남편을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0: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상한 감정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상한 감정을, 막힌 지점을 뚫어야 됩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혼은 그냥 남녀가 만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결혼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결혼이에요. 상한 감정을 회복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잘 보세요,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는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있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요구를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네가 나를 거절해? 세상의 여자가, 세상의 남자가 너밖에 없어? 라고 해서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요구를 주장 묵살하지 말고, 다른 하나는 배려의 원리인데, 남편과 아내를 배려하는데 다른 하나는 일방적인 강요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마저 읽으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와 합하여 주의 심령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재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긍휼히 여기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주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오늘 절기상 백로랍니다. 백로.
1: 오, 절기가 있군요.
0: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절기라고 그래요.
1: 그런가요?
0: 예, 흰백 이슬로 이름 그대로 흰 이슬이란 뜻인데
1: 그렇군요.
0: 밤새 내려앉은 차가운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서 풀잎 위에서 하얗고 투명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참 이슬이라는 게 목사님
1: 예.
0: 우리가 자는 동안 조용히 외치잖아요.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밤새 아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하잖아요.
1: 예.
0: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0: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신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1: 너무 많아요 그런 예. 일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시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0: 네.
1: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0: 맞아 맞아. 네.
1: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땅 속에서 뿌리가 길어지고 땅을 박차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땅 위만 보는 우리는
0: 몰라요.
1: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고 깨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당장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0: 아멘.
1: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실 수도 있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늘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 보게 된다면 오늘 백로구나 하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0: 아멘.
1: 지금 당장 달라진 것 없어 보여도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내가 해야 할 일 오늘도 성실하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믿어보는 겁니다.
0: 아멘, 아멘.
1: 밤새 조용히 맺힌 이슬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맺히고 있는 중일지 모르니까요.
0: 아니요.
1: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0: 박상계 음성으로 내려놓음. 아, 가사가 참 은혜가 되네요.
1: 그 길을
0: 네.
1: 가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멘.
0: 내려놓지 않고 내 거 이거 지금 다 짊어지고 주의 길을 가기는
1: 못 가요, 못 가.
0: 어렵습니다.
1: 못 가요, 못 가. 내려놓고 네. 가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그거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이게 정말 나를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구지구 왔는데 나중에는 진짜 인생의 짐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1: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요즘에는 우리 주님의 어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0: 네.
1: 분명히 그것도 맞습니다.
0: 네.
1: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당장 명령하신 대로 다 못 산다고 해서 제자들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이해 못하고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고 그래도 끌고 가시잖아요.
0: 그쵸.
1: 그것도 맞는데 동시에 그렇다 해서 주님의 그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0: 입니다. 오늘도 말씀 카드 만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손글씨 손그림으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매일매일 나눠드리는 말씀 카드 받으실 분은 샵 9330으로 만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게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동 링크 가죠.
1: 그렇죠. 만나 이렇게 보내셔도 되지만 만나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네. 기왕이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선포하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이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예 저요 모든 가족들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8288번 주셨고요. 7406번님
1: 출근 준비하면서 좋은 아침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와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0: 할렐루야. 네. 오프닝 멘트가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1: 아멘.
0: 60번님 진짜 목사님 저 오늘 긴팔 자켓 입고 왔잖아요.
1: 아.
0: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
1: 그렇군요.
0: 아직 목사님은 그렇진 않으신가요?
1: 예.
0: 젊음이 좋습니다. 7902번님
1: 할렐루야. 신선한 공기와 가을 햇살로 맞이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김 집사님. 오늘 항암치료 1차 마치고 검사위에서 오늘 입원하십니다. 치료의 좋은 결과로 다음 치료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 그 가정에도 평안 주시옵소서. 아멘.
0: 아멘. 네. 아우 1차인데 이렇게 암 세포들이 다 죽었다고요?
1: 아,
0: 이런 얘기를 들으시길래.
1: 이 1차 근데, 마쳤을 때 그 검사 결과에서 네. 정말 바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딱 나오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0: 네.
1: 오늘 정말 기쁜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도 여지없이 새날 좋은 아침 주신 사랑의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습봉이 우리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꼭 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습봉이 만나는 날입니다.
1: 그렇죠.
0: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오늘 한습봉전 함께하고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한 권 한 단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 네. 자 크록스의 음성입니다. 네 믿음의 고백 되리라.

0: 기장미션 전통 사극 시트콤 한숙봉전 어머니 잠시붓을 놓겠나이다.
1: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 높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초가집이 있었으니 바로 글 쓰는 아들 한숙봉이와 떡 써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 아들은 글로 세상을 배우고 어머니는 인내로 세상을 견디며 오늘도 두 모자의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0: 숙봉아, 2학기 첫째 시문평가에서 하등의 성적표를 받아들고서는 무엇을 그리 잘했다고 입이 대빨로 나왔단 말이드냐?
1: 어머니, 소자 학문이 부족하여 하등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옵니다.
0: 무엇이라?
1: 무릇 2학기 서당과제의 성패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누구와 한조가 되느냐 하는 조언운명론에 달려있사옵니다.
0: 조언운명론이라니? 학문이란 스스로 인내하여 성취하는 것이거늘 과제의 성적이 나쁜 것을 어찌 함께 글을 읽는 동무들의 탓으로 돌린단 말이드냐?
1: 어허,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이옵니다. 이번 과제는 훈장님께서 새

0: 유생을 한조로 묶어 제출하라 하신 조별과제였사옵니다.
1: 조별과제.
0: 하운데 소자와 같은 조가 된 동물들은 글씨는 악필이오 야밤에 서책을 펴면 3초 만에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드는 태만의 상징들이었사옵니다.
1: 슥봉아, 동무가 부족하면 내가 앞장서서 이끌고 가르쳐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참된 선비의 리더십이 아니더냐.
0: 어머니.
1: 어디 엄마한테 응원.
0: 명문가의 팀 구성 전략을 어찌 이리 몰라주시옵니까? 무릇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고상한 생존 전략은
1: 그래.
0: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밤새워 글을 쓰는 출중한 동무의 조에 얹혀가는 것이옵니다.
1: 멋이라.
0: 다음 과제에서는 장원급제를 다투는 수제 유생의 옆에 딱 붙어서 소다는 그저 거룩한 이름만 올리는 고고한 무임승차의 지혜를 발휘하고자 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은 노동으로 최대의 학문적 성과를 거두는 천하제일의 동역전략이옵니다.
1: 어허라, 동무의 공적에 이름만 올리는 무임승차라. 제 힘으로 땀 흘릴 생각은 않고 남의 노력에 얹혀가려는 내 그 얄빡한 아니 참으로 편하고 고고한 생존 전략이로구나.
0: 그렇습니다.
1: 좋다. 내 뜻이 그리도 훌륭하니 이 애미도 오늘부터는 네 덕에 고상하게 묻어가기로 하마.
0: 네?
1: 네 덕에.
0: 네?
1: 묻어간다.
0: 아니, 어머니께서 소자에게 묻어가시다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1: 아니, 네 말대로 적은 수고로 결실을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를 하지 않았더냐? 그렇다. 내 이제부터는 떡 들지도 않고 삼배를 짜지도 않고 너를 위해 밥상을 차리지도 않을 터이니 너는 그 수제 동무의 덕을 봐서 대제하게 된 뒤 이 애미에게 부귀영화를 바치거라. 애미도 손 하나 까딱 않고 내 공적에 얹혀가면 되지 않겠느냐?
0: 어머니, 밥상을 안 차리시다니요.
1: 묻어가려고.
0: 당장 오늘 저녁은 어찌하오라고.
1: 묻어가야지.
0: 소자가 얹혀가겠다는 것은 서당 과제일 뿐이온데 어찌 애미와 자식 사이에 도리에 적용하십니까?
1: 애미라니, 어머니를 애미라니.
0: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대본을 누가 썼습니까?
1: 오호라, 제 애미가 얹혀가는 것은 억울하고 남이 밤새워서 땀 흘린 과제에 제 이름만 얹혀가는 것은 고상한 전략이란 말이 드냐. 제 뻔뻔함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결심만 탐하는 것이 내가 말한 선비의 도리더냐 이놈아.
0: 어머니, 소자가 과제의 중압감이 두려워서 잠시 뻔뻔한 마귀에게 영혼을 뺏겼사옵니다. 부디 밥상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1: 이리 오너라, 매좀 맞자 이놈아.
0: 어머니, 소자 방금 회초리의 서늘한 기운을 마주하는 순간 남의 노력에 얹혀가는 것이야말로 가문의 수치요 무익한 삶임을 깨달았사옵니다. 무임승차는 무슨 무임승차 마귀야, 물러가라. 소자는 모자란 동무들을 이끌고 밤을 새워 제 손으로 직접 과제를 완성하겠사옵니다. 어머니 안심하시고 회초리는 내려놓으시고 떡을 써시옵소서. 슥봉이 홀로 서기 계시옵니다.
1: 못 믿겠다 이놈아. 네, 전통사극세트콤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0: 요거는 사실은 요 학기가 이제 시작했고 우리 대학생들 특히 대학교가 이제 조별과제가 많잖아요.
1: 아, 고등학생도 수행평가가 조별과제가 많습니다.
0: 고등학생들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묻어가기를 배우겠군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무임승차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1: 이렇게 살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0: 그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앞장서서.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얄미웠던 친구가 생각나는 게. 수행평가, 조별과제 하는데. 믿음 좋은 친구가. 교회 일한다고 계속 빠졌던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있어요.
1: 교회 일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조별평가는 좀 등한시하고.
0: 가슴 아픈 사연. 기억이 딱 갑자기 나네요. 그렇습니다. 새록새록.
1: 그럼 목사님은 보통 묻어가는 편이셨나요? 짊어지고 가시는 편이요?
0: 저는 제 공부는 안 해도 제 막 숙제는 안 내면서 조별과제만 열심히 하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또. 그거 재밌어가지고. 그 조별 모임하고 이런 거 재밌어가지고.
1: 우리가 그런 분들을 또 실속이 없다라고.
0: 그럼요.
1: 얘기하죠.
0: 그래서 보면은 친구들은 공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은 조별과제 할 때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애들하고 같이 밤새서 막 놀면서 과제하고. 근데 학점 나오면 다들 놀라요.
1: 그렇죠.
0: 너 왜 이래?
1: 그렇죠. 실속 없이.
0: 실속 없이.
1: 열심히 한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뭐 그런 또 뒷이야기 있으시면 또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나에게 이런 멋진 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뭐 직장이든 뭐 가정에서든 아주 아. 우리 팀은 정말 조별 과제 뭐가 나와도 자신 있습니다.
2: 아, 최고의 팀.
1: 나의

0: 나의 최고의 팀을 소개합니다. 아. 예. 저는 또 우리 조화 가족들이 최고의 팀 아니겠습니까?
1: 그렇군요.
0: 제가 뭐 사실 이분들 없으면 아침 방송이 이거 못하거든요. 아. 예, 최고의 팀.
1: 최고의 팀.
0: 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최고의 팀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보내죠, 목사님?
1: 샵 9330 다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극동방송 어플로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장윤영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0: 절대로 안 될 때 아멘. 주님을 생각하라. 예. 오늘 방송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강 PD를 원망하지 말고 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1: 주님을 생각해야죠. 대본이 이상하게 나와 있어도 아 대본에 저도 사실 약간 움찔했어요. 읽다가 이걸 그때 처음 본 거거든요. 읽고 있는데
0: 엄마한테
1: 쑥꽁이가 에미라는 단어가

0: 이게.
1: 예, 그럴 때 PD 강 PD를 원망하지 말고 아. 주님을 생각하라.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0: 이거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자식의 네. 어머니께 애미.
1: 우리 때때로 안 될 때 아. 우리 옆에 지체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0: 아멘입니다.
1: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주님밖에 없습니다.
1: 나의 최고의 팀을 소개합니다.
0: 예. 예.
1: 자, 우리 2753번님.
0: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벌써 21년 된 6명 집사님들과의 모임입니다.
1: 와.
0: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 기도해주며 공동육아처럼 키웠고요.
1: 그렇구나.
0: 지금 자녀들은 뉴욕 시애틀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와. 1년에 봄 가을 두 번씩 여행도 다니고요.
1: 야.
0: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늘 아름다운 만남에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도 1박 2일 여행을 가신다고요.
1: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부모님들 모여 그때 뭐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학습지 뭐 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기도하면 사이가 21년.
0: 야.
1: 보통 이런 모임은요. 자녀들은 서로 안 만나요.
0: 그렇죠.
1: 엄마들만. 저도 학부형 모임만 지금 아이들 서로 안 만나는데
0: 아이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요.
1: 엄마들끼리만 만나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0: 예.
1: 너무 좋다. 근데 아이들도 다 잘 돼가지고 그죠?
0: 그러게요.
1: 야, 오. 1년에 두 번씩 서로 예 여행도 다니시고 최고의 팀이네요, 그죠?
0: 멋집니다.
1: 네, 무슨 가정에 무슨 일 있으면 누구보다 아마 더
0: 그러게요.
1: 기도해 주시는 그런 팀일 것 같아요. 예, 7406번님.
2: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조별 과제를 하는데 서로 각자가 잘하는 것을 맡아서 하자는 조언을 만났습니다.
1: 오.
2: 그래서 A 학생은 어떤 자료, B 학생은 어떤 자료, C 학생은 어떤 자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찾고 저는 잘하는 것이 컴퓨터로 자료를 모아서 PPT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거 많았죠. 그래서 D 학생이
1: 와우.
2: 발표를 했습니다. 서로가 단합이 되는 것도 좋지만 각자 잘하는 것을 맡아서 하니 과제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혜예요.
2: 이게 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까지는 다 해요. 근데 이제 이 뒤가 문제인 게.
1: 네.
2: 자료를 보내주기로 한 친구들이 안 보내줘요. 제때 안 보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PPT 만드는 애가 다 해야 돼요.
1: 맞아. 맞아. 좀 그런 게 있긴 하더라.
2: 근데 PPT 만드는 애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발표하는 애가 혼자서. 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1: 아, 그런 또 그 순서가 있군요.
2: 아, 근데 우리 7406번님은
1: 아주 잘하셨다.
2: 그 위험한 PPT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
1: 네.
2: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열심히 했다고
1: 네.
2: 좋은 기억이네요.
1: 반면에 4637번님 대학교 때 실험 조별 과제 때 예쁜 자매가
0: 아.
1: 무임승차 하려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1: 오빠 같은 조 하면 안 돼요?
0: 야, 이러면
1: 넘어갔다
0: 또 요거 넘어가죠.
1: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0: 아, 100% 넘어갔죠.
1: 넘어갔다.
0: 100% 넘어갔죠.
1: 예. 어디서 잘 살고 계시겠죠, 그분도. 네. 자, 그리고 우리 3702번님.
3: 최고의 팀은 저희 교회 어린이부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1: 할렐루야.
0: 그렇죠.
1: 제가 섬기고 있는 청주 예수로교회 주방에서 섬기는 멋진 팀이 있습니다. 연세가 7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주방일만큼은 1등 공신 우리 양유예 권사님, 조정옥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 주방팀.
1: 주방팀. 요 화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0: 예, 그럼요. 이 맛으로 예. 나타나거든요. 요
1: 그렇습니다.
0: 화합이.
1: 예. 그리고 3437번님.
4: 저 오늘 생일이에요.
1: 오,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려요.
1: 네.
4: 저희 최고의 팀은 저희 학교 레인보우 오케스트라예요. 이제 정기 연주회가 두 달도 안 남았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하게 해주세요.
1: 예.
4: 오케스트라 하고 계시는군요. 학교
1: 그렇습니다.
4: 학생인가봐요.
1: 예.
4: 아, 생일 축하합니다.
1: 그렇습니다. 습봉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속해 권사님들의 능력이 뛰어나셔서 저도 그저 그분들만 따라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에 속해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는 마음과 환경을 주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멘.
1: 속해 목장
0: 예.
1: 구역 예. 여기 한두 분만 이렇게 잘 끌고 가셔도 그 팀이 진짜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0: 근데 또 예.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서 우리 7770번님이 속회에 자기는 이제 따라가기만 했다 하시는데
1: 네.
0: 사실 이 구역, 속회, 목장, 다락방, 소그룹 요런 그 작은 모임들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1: 네.
4: 일단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1: 아, 그렇지.
4: 여기는 얹혀가는 게 없어요.
1: 일단
4: 나오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일단 나와야 돼요.
4: 그럼요.
1: 예, 여러분 이제 선사원해졌는데, 예, 우리 구역 모임. 열심히 한번 다니시고
4: 시작할 때 됐죠.
1: 교회 소그룹들을 또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또 예. 전체 교회를 또 세워가는 거니까요.
4: 아멘.
1: 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요 하시는 분들 물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4: 제 예전에 어떤 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네. 진짜로 좋아하는 설교거든요. 네.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교회만 다니시고 소그룹 안 들어가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거다. 이 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지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서로 기도 제목도 모르고 저 사람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냐. 소그룹이 교회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1: 예.
4: 제가 진짜 그 설교를 너무 은혜를 받았었어요.
1: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분이 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예.
4: 물론 이제 공식적인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1: 그쵸.
4: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뭔가 사설 소그룹 비슷하게 아니면은
1: 왜 또 사역
4: 사역팀인데 예를 들면 주방팀이나 찬양팀 같은 사역팀인데 사실상 소그룹처럼 또 그쵸, 이제 속회처럼 그렇죠. 운영되는
1: 맞아요.
4: 그런 것도 좋아요. 맞아요. 어떻게 됐든
1: 어쨌든 교회 안에 그럼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4: 그럼요.
1: 야, 목사님,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4: 아.
1: 예, 오늘 고3 딸, 오늘부터 수시원서를 작성합니다. 아하.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예, 0501번 사연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고3대 수시 접수 기간이랍니다.
4: 중요한 날이군요, 정말.
1: 요새 거의 수시는 다들 쓰니까.
4: 오.
1: 예, 진짜. 굉장히 오래 중요합니다.
4: 아, 예. 오늘부터 또 많은 분들 기도 시작하시겠네요.
1: 그리고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
4: 예.
1: 이 대입의 그 체계가 확 바뀌거든요.
4: 아, 그런가요?
1: 그래서 예,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어요. 재수가 오. 쉽지 않은
4: 오.
1: 마지막 때라고 하더라고요.
4: 오.
1: 물론 뛰어난 사람은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4: 근데 네. 여러분 그 재수 내년부터 재수 어렵다는 얘기는요.
1: 내년 나오나요?
4: 아, 한 3, 4년에 한 번 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교육과정 예. 바뀌고 그럴
1: 예,
4: 때마다
1: 맞아요.
4: 한 4, 5년에 한 번씩
1: 예.
4: 계속 나오니까요.
1: 9등급제가 내년 그 시험 치는 아이들 또 5등급제로 바뀌어서 이제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늘 나오는군요.
4: 늘 나옵니다.
1: 그렇군요.
4: 그것도 제가 또 입시 현장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1: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재수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 어쨌든
4: 예.
1: 와, 진짜 긴장하고 계시고 기도 많이
4: 그럼요.
1: 하고 계시고 진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여러분들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일하시면 신뢰하면서 항상 내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와. 이런 일이 하는 데가 참 많거든요.
4: 아, 그럼요.
1: 예.
4: 그리고 저는 요 시즌 되면은 정말 가슴 아픈 게 이렇게 자녀들 입시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인지상정이잖아요.
1: 네.
4: 이거는 어떤 뭐 기복적인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1: 그렇죠.
4: 그 마음이거든요.
1: 네.
4: 근데 그걸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막 기복적이다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만 기도하는 것 조금 뭐 미성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다면 인지상정이 있더라도 조금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 본인이 할 일이고 본인이 주님 앞에 성숙해야 될 일이고
1: 네.
4: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는 저렇게 간절한데 나도 기도해 줘야겠구나.
1: 아, 맞아요.
4: 저 마음 얼마나 간절할까. 이거를 봐줘야지. 그거를 보면서 왜 저런 걸 기도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더 미성숙한 거예요. 사실은.
1: 아, 네. 목사님 뭐 입시 앞두고 있습니까, 자녀가?
4: 저희 자녀는 한 10여 년 후에 입시를 할 것 같습니다.
1: 자,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고3들 파이팅!
4: 파이팅!
1: 파이팅! 재수행도 파이팅!
4: 파이팅! 네.
1: 자, 한 권 한 단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4: 오늘 요엘서입니다.
1: 네.
4: 호세아 다음 이제 요엘이 네. 있죠. 요엘서 같은 경우는 짧아요. 세 장밖에 그렇죠. 안 되고
1: 네.
4: 요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우리 예전에 성경구조대 복습을 한다면 이 12권 전체가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
1: 네.
4: 미가서를 한가운데 두고 앞에서 맨 앞에 호세아 그리고 맨 뒤에 말라기가
1: 네.
4: 이제 오프닝과 클로징을 담당한다면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요에서에 대응되는 것이 어딘가요?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학계스가랴. 학계스가랴는 합쳐서 봅니다. 보통. 네. 주제가 같을 뿐 아니라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에스라서에 보면은 같이 함께 사역했고 시기가 네.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엘, 앞에서 두 번째 요엘

0: 순서에 대응되는 책은 뒤에 두 번째 학계 스가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네. 오늘 요에서 한 권 한 단어 하면 좋겠어요. 자, 요에서의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 좋을까? 12권 전체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전체 사실은 12권을 포함하고 있는 선지서. 선지서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포함한 이 선지서 전체의 주제가 심판과 회복인데 그중에서도 요에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후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네. 요에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고요. 물론 이사야에서도 에스겔서에도 나왔지만 12권 중에서는 요에서에서부터 출발한다 볼 수 있고요. 이 여호와의 날 개념이 아모스서에서 호요암 이렇게 가잖아요. 요에서 다음 아모스서에서 더 강화되고 확장되어서 설명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좋은 날일 것이다. 왜냐면 우린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날이 우리한테 안 좋으면 누구한테 좋아?
1: 그치.
0: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이방인들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잘 되는 날, 여호와의 날. 그거 아니다.
1: 네.
0: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크고 무서운 날이고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진 재앙을 보면서 야, 여호와의 날이 저렇게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 그대로 있을 거냐?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 강조하시는 이유는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인 거죠.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난리 난다. 라는 말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요에서 2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을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우리가 당한 재앙처럼 여호와의 날도 그런 날일 거다. 이 재앙은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오늘의 한 단어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1: 네.
0: 이것이 이제 아모스에서 더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1: 네.
0: 아무래도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 또 아모스와 대응되는 것이 뒤쪽에 이제 학계 스가랴 앞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스바냐와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에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지만 후보이고
1: 네.
0: 그러면 요에서의 또 다른
1: 후보.
0: 강조점 또 다른 강조점 또 다른 후보는
1: 네.
0: 아, 여호와의 날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판과 회복이 전체 주제다.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라면 회복은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재앙을 당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요엘서와 학계 스가랴가 대응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1: 성전.
0: 다른 예언서들은요. 거의 대부분 예언서들은 성전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1장에 내가 언제 니네 보고 재물 가지고 오라고 했냐. 성전만 번질나게 들어오는 거 내가 보기에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 누가 마당만 밟으라고 했냐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에서도 7장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에스겔서에서는 심지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네.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공의를 저버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도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면서도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에요. 사실은 성전 신앙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권 모두가 동일하게 지목합니다. 성전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은 버려야 될까요? 근데 학계 스가랴와 요엘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서와 요엘서는 회복도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됐다면 회복도 역시
1: 성전에서
0: 시작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때문에 너희가 타락할 수 있는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성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0: 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에서도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나오면서 1장에도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네. 2장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2장 15절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하면서 성전에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성전에서 울면서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될 거다라는 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 학계스가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이 필요한 이유 성전 건축의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요엘서의 한 단어는 성전에서 성전. 그러나 이건 후보. 왜냐? 또 학계스가라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0: 요엘서 네. 하면 딱 이 66권 중에 요엘서에만 네. 표현되는 요엘서 하면 떠올라야 할 한 단어. 여러분이 단어. 요엘서 기억할 때 이 네. 단어가 떡 떠올라야 합니다.
1: 뭘까요?
0: 메뚜기.
1: 메뚜기. 그렇게
0: 메뚜기입니다.
1: 메뚜기.
0: 메뚜기. 오. 이 모든 일은 네. 메뚜기에서 시작됩니다. 요엘서는요. 어마어마한 재앙 이후에 그 재앙을 보며 봐라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다. 너희들 두려워하라. 돌이켜야 한다. 그럼 어떻게 돌이키냐? 성전에서 돌이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앙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메뚜기입니다.
1: 메뚜기. 네.
0: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공감이 전혀 안 돼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지금도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몇 년에 한 번씩 옵니다. 마치 우리나라 느낌으로는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랄까요. 루틴하게 정기적으로 오는 재앙이 태풍하고 장마잖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뭐 일본이라고 한다면 뭐 지진. 일본으로 하면 지진. 우리나라는 사실은 태풍은 좀 약하긴 해요. 아주 강한 태풍. 네. 아주 강한 태풍이 몇 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진짜 재앙급의. 그런 일들이 이 중동 지역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재앙이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중동 메뚜기 재난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뉴스들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메뚜기들이 막 진짜 수억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 완전히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땅이 전부 다 황무지가 돼 버립니다. 농경지가 다 황무지가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날 정도의 일이 있는가 하면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있는데 요엘서에서 바로 그런 메뚜기 재앙을 당한 거예요.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요엘서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늙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이런 일을 드러나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아기 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수백 년 전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거는. 이런 재앙은 그냥 일상적으로 오는 재앙이 아니다. 우리로 따지면 태풍은 일상적으로 오니까 뭐 태풍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란 말이죠. 일반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거 일반적으로 어떤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며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그냥 일반적인 일 아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너희들.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거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 거대한 메뚜기 재앙을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이며 여호와의 날에 두려움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라는 네.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라도 요엘서 그러면 딱 동시에 머릿속에 메뚜기 재앙 딱 예.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1: 메뚜기 재앙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0: 그렇습니다.
1: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예. 그게 너무 중요한 것들. 이건 이거고 하나님 이야기도 따로 이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또 기쁜 일 뭐 속상한 일 모든 일들 같은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0: 그럼요.
1: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0: 그럼요.
1: 이 땅을 사랑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냥 지나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남들에게는 강요하지 않더라도 네. 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1: 아멘.
0: 그 믿음으로 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노트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 오늘의 만나 매주 월요일에 만나가 약속 노트거든요.
0: 네.
1: 받으신 분들은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치 아니하리라.
0: 아멘.
1: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라. 네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행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0: 네.
1: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안에 굳게 해라. 내가 지금 이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나 택함 받은 자 맞나? 이러지 말고
0: 네.
1: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어. 굳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0: 아멘.
1: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 믿으시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0: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나, 오늘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말씀카드 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까요?
1: 예, 내일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 세종이 완성해가는 행정수도의 꿈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통독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구약은 양도 많고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신약성경부터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족보 부분이죠. 읽어보면 계속 낳고 하다 보면 처음 인상은 재미없다. 왜 자꾸 낳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저출산 시대에 낳고 뭐 낳는다는 소식만으로 반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보통 그냥 넘어가고 다음으로 그냥 본격적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첫 시작절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거의 주목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겉으로 볼 때 정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구절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첫 구절이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첫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정말 보석같이 소중한 구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절 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1절 맨 끝에 있는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족보입니다. 분명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계보라는 말은 단순한 족보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책 전체의 제목이 되는 표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제목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계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의 어원이 되는 표현들이죠. 단어들이죠. 자, 먼저 비블로스 하면 이게 비블, 바이블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블 그러면 책입니다. 비블로스 하면. 그 옛날에는 여러 가지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책이 아니라 책하면 그냥 성경이었죠. 그러니까 책입니다. 근데 무슨 책이냐? 하지만 성경에서 제네시스라고 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첫 권의 제목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제네시스,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여기 이제 내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뭘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력이 70인용 헬라어 성경에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옛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략이라고도 되어 있죠. 대략, 전체의 요약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에 대한 기록,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게네시스는 기원의 책, 창조의 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창세기 안에, 창세기는요, 창조의 책인 동시에 족보의 책입니다. 창조와 족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족보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안에 총 10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5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본격적인 계보는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태복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계보를 보면 4절부터 낳고, 5절에 죽고, 6절에 낳고, 8절에 죽고, 9절에 낳고, 11절에 죽고, 계속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해서 32절에 노아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총 10대의 계보를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족보에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기록, 이야기, 스토리, 요약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이어져 나간 인류의 계보, 족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게네시스, 창세기라는 제목이 바로 마태복음 첫 시작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마태복음 첫 시작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자, 구약의 첫 번째 책으로 창세기라는 제목이 있다면 신약의 첫 번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밤낮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따르면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많은 유대인들, 시므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종말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시대, 지금 이방제국이 통치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서 새롭게 갱신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새 창조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실마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마침내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도 이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너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바벨탑으로 온 인류가 타락해서 언어가 갈라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불러 그를 통해 다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도록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으로 만들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자, 1장 27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인류는 타락을 했고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많은 나라와 민족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신약 할 때 구약의 약속과 신약이 이렇게 단절된 단절의 책이 아니라 구약의 이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고 갱신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구약 때 주셨던 언약을 이루고야 마는 언약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라는 지상명령이 주어지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합니다.

좋은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창세기의 언약을 새롭게 계승하는 신약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통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축복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특별한 복을 예언했죠. 자,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가 이제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온다. 자, 규라는 건 통치자의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유다 가문을 통해 계속해서 이 통치자의 규, 왕권이, 왕이 생겨나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텐데 그 실로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실로는 샬롬의 어원이 됩니다. 평강의 왕을 뜻하기도 하고 이 실로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 자, 이것은 뭐냐? 여기 나오는 규를 말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지휘봉이 그에게 속했다. 원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권, 통치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분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유다의 왕들이 통치할 텐데 그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시고 특별히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왕권을 갖고 오시는 메시아가 나타나시는데 그가 바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고 특별히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 중에 다윗이 세워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더니 그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뭐라 그러냐?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나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됐죠. 왕들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포로기를 지나 새로운 왕이 출현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의 족보의 역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세기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1세기를 살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왕권을 회복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대했고 특별히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우리가 몇 곳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시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치유를 간구하죠. 자, 여기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역사를 이루어주겠다고 기대했죠. 또 넘기셔서 12장 2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11장 12장 23절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건 뭐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분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또 21장 9절을 가시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들은 모두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비전을 실현할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예수아에서 온 말인데 이거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주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이름은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1세기에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자료를 쫙 통계를 해서 이름들을 뽑아봤더니 예수라는 이름이 인기 조사 넘버 세븐에 해당됐습니다.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대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이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는 예수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자, 1장 21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메시아를 향해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저 이방 제국이 무너져야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군사를 동원해서 제국을 무찌를 것을 기대했죠. 자,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 열심당원은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아주 극보수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국의 압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유대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에 따라 제국의 압제 아래 들어가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근원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곧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이죠. 원래 들으면 마시아흐 이렇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별도로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모두 한 번에 감당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의 모델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0: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인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자들이 그 예수를 섬기게, 주로 모시고 섬기게 하고 그의 그 인자를 섬기게 하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사명도 감당하고 왕의 뜻을 선포하며 구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왕, 그분의 뜻을 선포하며 통치하는 선지자의 모습 모두를 한 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 인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할 때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새 창조의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은 창세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버금가는 사역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운행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프인데 이 라하프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펴고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는 행위를 라하프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 위에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덮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는 건 뭐냐? 혼돈과 공허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이 물의 세력을 잠잠케 하는. 그래서 태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로 가득 덮인 이 물 가운데 이 물을 가르시고 한 곳으로 모아 궁창을 만드시고 또 한 곳으로 모아 육지를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또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사건은 흙에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 생명 있는 존재, 생령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버금가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제2의 창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새 언약의 이 창세기, 새 창조의 말씀에 설레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닥치면 우리 영혼은 요동합니다. 강한 척 센 척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초라한 모습,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오늘은 척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집으로 비유하자면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지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근골격계 질환들의 발생 원인을 찾다 보면 척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척추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해당 척추 자체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 등의 상지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의 질환과 경추의 연관성, 그리고 무릎, 발목, 발바닥 등의 하지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의 질환과 요추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가슴의 답답함, 만성적인 기관지염, 방광염 등 여러 장기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과 흉추의 연관성 또한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목을 살펴보면 경추신경은 8번까지 있는데 상부쪽 신경은 뒷목을 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하부쪽 경추신경은 등과 팔로 내려가서 상지의 감각과 운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목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의 흥분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디스크나 협착이 있을 수도 있고 거북목이 심한 경우와 같이 자세만 좋지 않더라도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신경의 흥분도가 올라가면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0: 신경 지배를 받는 해당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부위인 힘줄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됨으로써 팔꿈치 병이나 손가락 등의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손이나 팔을 과사용하게 되면 힘줄에는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에 따라 관절병증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 등이 병이 있을 때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추신경인 경추신경이 눌리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료도 중요하지만 거북목을 교정하고 평소에 C자 모양의 커브를 유지하는 스트레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원리로 허리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서 일하는 등 허리 근육이 과도한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허벅지나 햄스트링 근육이 긴장되고 이로 인해 무릎뼈인 슬개골이 상부 방향으로 당겨지게 되면서 슬개골의 위치가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무릎의 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아리 근육이 과도한 긴장은 발바닥 근막의 수축을 유발하고 이는 족저근막염이나 발가락의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지와 마찬가지로 무릎과 발목, 발바닥 등 하지에 생기는 병도 근본적으로는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흉추신경은 12번까지 있는데 등과 가슴 부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은 대부분 흉추에서 나와서 눈, 침샘, 심장, 폐, 소화기계와 같은 장기들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흉추 디스크나 흉추 근육의 과긴장은 마찬가지로 흉추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들의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증상들은 내시경이나 영상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척추는 우리 몸의 사지 관절뿐만 아니라 장기들의 기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척추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FABC의 건강백서 지금까지 더 바른 의원 오준석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청라 초원교회를 섬기는 최미순 권사입니다. 38년 된 교회이고요. 목사님은 말씀도 참 은혜롭게 전하시고 성도의 아픔을 목사님 아픔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2: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최미순 권사님의 김성한 목사님 자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1: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한 친구는 천주교였고 한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어느 친구를 따라갈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말씀 듣는 게 좋았고 이제 교회 생활이 참 좋았어요. 뭐 언제 다 딱히 그럴 수는 없는데 항상 교회 가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2: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0: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최 권사님은 얼마 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 6년 전에 자가면역 희귀질환이라는 간질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그냥 별탈 없이 평상시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작년 10월부터 좀 심해져가지고 간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아들이 간을 줬어요. 근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이 그냥 절제하고 안 먹다시피 하면서 운동해가지고 20kg의 살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근데 결과가 둘 다 참 좋아요. 회복도 빨리 되고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이제 수술한 지 두 달 됐는데. 올여름 제일 호강하고 있습니다. 누웠다 앉았다 올림픽 다 보고요.
0: 최미순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언제부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오래됐어요. 제가 일하는 게 그냥 혼자서 하는 일이어서 계속 극동방송 틀어놓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듣고요. 감동받아서 혼자 울어도 혼자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마음껏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뭐 힘들다기보다 참 좋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극동방송 틀어놓고요. 그냥 퇴근할 때 라디오 끄고 오고 그랬어요.
0: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 권사님은 아드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1: 네, 이제 아들이 오래전에 신학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를 했거든요. 아들 이름으로. 이제 그러다 중단했었는데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라디오에서 극동방송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들한테 고마움도 있고 또 기도도 해야 될 제목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신청하게 됐어요.
0: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심 감사합니다. 이 전파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은 이 전파가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선교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오늘 극동방송의 가족, 자발적인 선교 동역자,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0: 아들아,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이 모자라는데 동생 힘들게 안 한다고 검사도 못 받게 하고 혼자서 검사받고 스트레스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참고 절제해서 20kg의 살을 빼고 또 수술할 수 있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가슴 아팠단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서 아픈 모습 보이지 않을게.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그리고 남편, 의심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맘 졸이며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1: 아드님과 부군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목소리에 담아 편지를 띄웠습니다. 최미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극동방송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이어집니다.
0: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들 장례도 있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 아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신학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도 좀 순조롭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도 좋았고 교회 가는 것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참 열심히 돈을

0: 할아버지에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일을 겪어보니까 다 좋지만 건강이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건강은 참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극동방송에 그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방송 진행하시는 PD님 다들 너무 감사해요.
1: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복소리, 오늘은 최미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 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9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0: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잠깐 물건만 찾아달라. 이것만 대신 전달해달라.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해온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최근 마약 범죄는 이른바 던지기와 같은 은밀한 수법으로 우리 일상 가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수상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오정교회에서 제17회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대전노회 소속 9개 교회와 소프라노 강유경 그리고 금산제일교회 더 그레이스 밴드의 은혜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한밭교회에서 아버지학교 대전 96기를 진행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 17일 목요일 공주시 보건소, 18일 금요일 청량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네, 집사님. 요즘 집을 꾸밀 때 미니멀리즘 인테리어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물건은 최대한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서 공간을 깔끔하게 만드는 건데 혹시 물론 집사님께서는 저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0: 아이, 그럼요. 좋은 물건이 많다고 집이 더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하나씩 보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많으면 사실 정신이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오히려 꼭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요. 또 공간도 더 살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리라는 것은 물건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 물건이 무엇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중심에 둬야 할지를 생각하고 정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0: 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또 신경 쓸 일도 굉장히 많은데요.
1: 네.
0: 여기서 중심이 흐트러지면 일상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열왕기상에 나타난 성정 건축 과정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일이었죠.
0: 성전의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놓은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딱 자리를 하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성전이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0: 네,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자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또 비로소 성전 건물이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꺼져있던 성전의 전원이 켜진 것처럼 말이에요.
1: 꺼져있던 성전의 전원이 말씀이 딱 자리하자 켜졌다.